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2번 D장조 헨델 작품 번호 349 가운데 알라 혼파이프 찰스 맥클라스가 지휘하는 프라하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득의작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예술가들에게도 그런 작품이 있죠. 저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은 내가 생각했던 음악을 조금 제대로 들려드린 것 같다는 날이 있고요. 또 녹음했던 음반들을 다시 들어봐도 유난히 애착이 가는 그런 레코딩이 또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작품이 그 연주가 객관적으로 가장 훌륭하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다만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할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한 권의 뭐 책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자녀를 키워낸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묵묵히 해온 일상일 수도 있겠죠. 남들이 평가하는 최고의 작품보다 내가 돌아보며 그래 참 정성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 각자의 인생 속 득의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토스트의 가곡 이데알레 이상을 테너 존 노의 아주 미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분달리 님이 토스트 가곡 아침에 들으니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달리 씨가 인정한 노래. 자, 청취자 참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어제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막을 내렸고요. 오늘은 새로운 전곡 시작하는데요. 어떤 전곡이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닝 때 득의작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세요. 주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식을 말씀하시네요. 내 인생의 득의작은 내 우리 아들, 딸이다. 또 어떤 분은 내 자식도 득의작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이런 말씀 주셨는데 글쎄요. 자식을 득의작으로 만든다. 멋진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사실 부모의 작품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독립된 존재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그 길을 응원하고 지켜봐 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자기만의 득의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5번 F장조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바이올린 그리고 피에르 바르비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5번 F장조 오프스 24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바이올린과 피에르 바르비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예술가가 만들어낸 창작물 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 자신이 더 좋아하는 작품을 득이작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문득 그 반대의 혹시 단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술가 본인은 스스로 별로 흡족하지 않았던 작품인데 오히려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은 뭐라고 할까 찾아봤더니 딱히 그런 말은 없네요.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작품들이 꽤 있어요. 예술가 스스로는 부끄러워했지만 세상은 열광했던 그런 작품들. 뭐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본인은 실패작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가장 사랑받는 그림이 되었고요. 또 그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도 너무 대중적이라면 스스로는 불편해했지만 또 오늘날에는 클림트의 대표작으로 꼽히잖아요. 음악도 그래요. 드볼작의 신세계 교향곡. 그 폭발적 인기에 오히려 드볼작은 내 진짜 체코적 작품들이 더 중요한데 라면서 불편함을 드러냈었고요. 베토벤 역시 또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매우 허술하고 부끄러운 작품이라고 고백했는데 지금은

가장 드라마틱한 걸작으로 연주되고 있잖아요. 결국 또 예술은 이렇게 창작자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만나는 것, 그것이 예술의 묘미 아닐까 싶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겪었을 그리고 또 앞으로 겪을 일, 너무도 평범했던 날들이 저 멀리 있고 나는 그로부터 아득히 몇 광년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 때, 방송을 하다 보니 나는 조각나 여기저기에서 비춰진다. 대체로 최선의 모습들이다. 그로 인해 얻는 좋은 평판들이 좋으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실제 모습보다 지나치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두려웠다. 가끔 크게 비판받는 일이 생긴다. 두렵고 겁나면서도 왠지 이제야 거품이 빠지고 밸런스가 맞춰진다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의 날선 댓글에서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후련하기까지 하다. 이것이 일종의 자해인지 스스로를 향한 객관성인지는 잘 모르겠다. 분명한 건 이 마음이 길어지게 둬선 안 된다는 거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채 해봐야 마음은 쑥대 받친 걸 부인해선 안 된다. 밝았던 마음이 어두워지는 건 스위치 꺼지듯 순간인데,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기까지는 어째 길기도 하다. 이럴 때 나는 운동에 매달린다. 버거운 무게를 들고 버티면 잡생각이 사라진다. 의사들의 공통된 조언이 생각이 많아 괴로울 땐 무조건 운동이라는 걸 봐도 이건 확실히 건강한 탈출구다. 생각이 너무 많을 때 그 생각을 이어가는 건 절대 답을 찾아주지 않는다. 생각은 절대 생각을 구원할 수 없다. 생각을 지우는 건 행동이다.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로운 선택을 하고 사고의 전환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힘들 땐 뭐니뭐니 해도 육체가 정신을 앞선다. 무조건 몸을 쓰고 당장 그 고민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무기력하게 자기 혐오에 빠지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 생각이 몸을 지배해 꼼짝없이 앉히고 눕혀놓는다. 그럴 땐 운동할 힘조차 없다는 생각에 지지 말고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몇 걸음만이라도 걸어보자. 딱 몇 걸음 앞에 당신이 돌아가고픈 일상이 있다.

제 인생 영화입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 가운데 La Vita è Bella, 인생은 아름다워, 니콜라 피오바니의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유명한 작사가죠. 김이나 씨의 책 일상주의자의 감각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참 글이 좋았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날선 비판이나 악플을 피해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무관하지 않는 이야기라 더 와닿는 글이었습니다. 저자는 비판을 받을 때 거품이 빠지고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했지만 동시에 마음은 쑥대밭이라고도 했죠. 그 솔직함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글을 쓰지 않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본다면은 쓰지 않을 말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이미 마음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저자의 말처럼 생각을 지우는 건 또 다른 생각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것. 아, 저는 여기에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으로 뭔가 마음이 혼탁해지고 이럴 때 다른 생각을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럴 때 다른 생각으로 생각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몸을 움직여야겠구나 라는 또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새삼 얻었습니다. 참 좋은 글이었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소프라노 나탈리 시오케트의 노래, 그리고 에릭 라가스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소프라노 나탈리 쇼케트의 노래 그리고 에릭 라가세가 지어낸 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아리아의 초상에서 함께 쭉 훑었던 오페라는 다시 이 아리아를 들으면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렇게 복습을 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오페라 토스카 했었던 생각이 나네요. 오늘 2부에 있는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어떤 오페라 만나게 될지도 궁금함을 가지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안 드리고 좀 애간장을 태워드렸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 감상 어제로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색깔의 음악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빈의 노래 비너 리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빈은 참 특별한 도시예요. 음악을 배우기 위해 떠났던 젊은 시절의 시간들이 담겨있는 곳이고 음악가로서 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던 곳이죠. 그래서인지 지금도 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도시의 공기와 냄새, 카페의 풍경, 또 트램 소리가 떠오릅니다. 겨울 아침 38번 트램을 타고 학교에 가던 기억. 수업이 끝난 후에 카페 센트랄이나 카페 하벨카에 앉아 몇 시간이고 음악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제게는 정말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도시인데요. 많은 분들이 빈 하면은 뭐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같은 위대한 작곡가들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 화려한 음악사의 이면에는 평범한 빈 시민들의 삶과 정서를 담은 또 하나의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함께 듣게 될 비날리트, 빈의 가곡입니다. 비날리트는 그 독일 예술 가곡처럼 뭐 정교하게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이라기보다 빈 사람들의 일상과 사랑, 우정, 추억, 뭐 와인, 그리고 삶의 애환을 친근한 언어와 선율로 노래한 그런 음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거대한 콘서트홀보다는 동네 와인집이나 카페, 골목길, 풍경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빈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 비너리트를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그 도시의 저녁 공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음반의 주인공은 독일이 낳은 전설적인 테너 프리츠 분덜리입니다. 아까 전에 분덜리님께서 전곡 감상 어떤가 할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덜리를 만나게 되십니다. 분덜리는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20세기 최고의 리릭 테너로 꼽는 가수인데요. 맑고 자연스러운 음색, 과장되지 않는 품격, 그리고 마치 이야기를 건네듯이 편안하게 노래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 덕분에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테너 가운데 한 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36살이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짧은 생애 동안 남긴 수많은 녹음들은 반세기가 넘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프리츠 분덜리히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화려한 제국의 수도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도시 빈의 골목과 카페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곡은요. 비너 리틀을 대표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빈 두슈타트 마이너 서임에 우리말로는 빈 나의 꿈의 도시 정도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첫 구절인 빈 누어두 알라인 빈이여 오직 너만이라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제목만 들어도 이 노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도시 빈을 향한 사랑 노래죠. 빈이여 오직 너만이 변치 않는 내 꿈의 도시 너만이 나의 그리움이라. 이 노래는 빈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도시의 찬가처럼 사랑받아 왔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기도 하고 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기도 하는 노래죠. 어쩌면 저에게도 그런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빈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이 곡이 흐르면 그 시절의 거리와 공기, 젊은 날의 추억들이 함께 떠오르곤 하거든요. 자, 프리츠 분덜리히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비널리트의 세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빈, 누어두 알라인.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오늘부터 시작한 위나 리더, 빈의 노래,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위나 리더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곡, 루돌프 디킨스키의 빈 두슈타트 마이너 타임의 빈 빈 워더라인, 빈 나의 꿈의 도시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 노래와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

는 빈폭스 오케스트라 의연주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빈에 대한 뭐 특별한 뭐 기억이나 향수가 없이 들어도 그냥 충분히 아름답지 않나요? 유섬님이 빈의 여유로움과 아름다움 그곳의 풍경을 그리면서 빈의 음악 감상하며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또 5847번님은 정원님 이 시간 편안히 추억 속에 젖어보세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정말 앞으로 이 20곡이에요. 이 앨범 트랙에서 20일 동안 함께하게 될 비엔나 여행이 저는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비스타탑님도 듣고 있으니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팬님은 아, 1966년 9월 15일 밤 계단에서 헛디딘 발에 허망하게 9월 17일 멀리 가신 우리 프리츠 분덜리히님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다면 그날로 돌아가 그 운동화 끈을 단디 묶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이 팬님은 어떤 머리를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많은 예, 지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66년 9월 15일이었군요. 맞아요. 그, 아,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안타깝죠. 얼마나 더 많은 아,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남겨주신 앨범만으로 노래는 행복하게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일 동안 비엔나 여행 즐겁게 함께 하시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쇼팽의 왈츠 D플랫 장조 강아지 왈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은 64-1 미누텐 왈츠 듣겠습니다. 몰토 비바체 마리아 주앙 피레스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쇼팽의 왈츠 D플랫 장조 강아지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마리아 조행 프레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함께

0: 하기 하면
1: 하아림.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8: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7: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9: 자, 오늘 1부 끝곡으로는요, 이 곡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신나는 사냥은 나의 즐거움이라 일명 사냥 칸타타라고도 하죠. 바흐 작품 번호 208 가운데 아홉 번째 곡, 디 샤프큐넨 시히아 바이덴,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칼 뮌싱어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이 곡 듣고 또 광고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3: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팔로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정근 작시, 이수인 작곡 구름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이미경의 노래와 김민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7: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8: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9: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0: 네.
9: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9: 맥스 안 터져요.
1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9: 맥스 안 터져요.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0: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로스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관절 연골이 걱정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러브 듀엣 공연이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 소프라노 이혜원, 테너 존노가 함께하죠. 핸델과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와 오라토리오를 들려줍니다.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귀도 요하네스 룸슈타츠 지휘의 수원 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교향곡 6번, 스메타나 베토벤의 작품 등을 연주하죠.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주목받는 프랑스 바로크 앙상블이죠. 르 콩소르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헨리 퍼셀, 비발디, 장 필립 가모 등 바로크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이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정진우의 바이올린, 최지호의 첼로 협연으로 하이든의 첼로를 위한 디벨트멘토 D장조,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를 연주하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일신홀입니다. 한상일 지휘의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올 댓 베토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유키네 쿠로키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들려주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누오바 오페라단의 호프만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쫙 호펜바흐의 오페라로 시인이자 예술가 호프만이 겪었던 세 가지의 사랑 이야기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드반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가운데 솔베이그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미켈라 페트레 리코더 연주로 함께했고요. 오코 카무가 지휘하는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도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베르디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첫 번째 걸작, 오페라 나부꼬를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국을 잃은 민족의 슬픔, 권력의 눈먼 인간의 오만, 그리고 회개와 용서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작품이죠. 무엇보다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합창곡 가운데 하나인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즉 Va pensiero가 나오는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먼저 주요 등장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나부코는 바빌론의 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 여성의 이름인가 하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강력한 정복자이지만 교만함 때문에 몰락과 회개의 길을 걷게 되는 인물입니다. 또 아비가일은 나부코의 맏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노예의 딸입니다. 사랑과 권력을 갈망하며 작품의 가장 큰 갈등을 만들어내는 인물이죠.

페네나는 나부코의 둘째 딸입니다. 자비롭고 헌신적인 성품을 지녔으며 히브리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카리아는 히브리 민족의 대제사장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외치는 정신적 지도자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예루살렘 왕가의 후손으로 페네나와 아비가일 두 여성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인물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586년경 예루살렘은 거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빌론의 왕 나부코가 군대를 이끌고 성벽 밖까지 진군해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모인 히브리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자카리아가 백성들 앞에 나섭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라고 외칩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자카리아의 장엄한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스페라테 오필리, 희망을 가져라 나의 백성들이여. 아, 중후한 목소리였죠. 베이스 카를로 카바의 노래, 그리고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빈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카리아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히브리인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됩니다. 한편 바빌론 왕궁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부코의 두 딸 아비가일과 페네나가 모두 히브리 왕가의 청년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매가 한 남자를 사랑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비가일은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사실은 나부코의 친딸이 아니라 노예의 딸이라는 사실. 자, 자매가 한 남자를 사랑한 사실에 더해서 출생의 비밀, 온갖 막장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죠. 게다가 나부코가 왕위를 페네나에게 물려주려 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분노와 상처, 질투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도 남아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입니다. 아비가일은 행복했던 그 시절 과거를 떠올리며 노래하죠.

아비가일의 아리아였습니다.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노래했죠. Anch'io ti schiuso un giorno. 나도 한때 꽃을 피운 적이 있었지. 소프라노 게나 디미트로바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아 그리고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한편 아비가일의 여동생인 페네나는 자카리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히브리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반면 나부코는 점점 더 오만해집니다. 마침내 자신이 왕을 넘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미쳐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집니다. 왕관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나부코는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아비가일은 망설임 없이 왕관을 집어들어 자신의 머리에 씁니다. 정신이 이상해진 나부코를 대신해 아비가일은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인들을 모두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단에는 히브리 신앙으로 개종한 페네나, 자신의 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생이자 또 연적이죠. 절망에 빠진 히브리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잃어버린 조국을 그리워하며 노래합니다.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합창곡 가운데 하나인 바 펜시에로가 바로 여기서 흐르는 합창곡이죠.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노래를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였고요. 오늘날까지도 이탈리아의 비공식 국가처럼 그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합창곡이죠.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도 아주 자주 들려드리는 음악입니다. 마펜시에로 술랄리 도라테.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권력을 빼앗긴 나부코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정복자의 오만도, 왕의 권력도 무너져 내린 뒤에야 깨닫게 된 것이죠. 나부코는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맹세합니다.

나부코의 아리아였습니다. 디오디 주다, 유다의 하나님이시여. 바리톤 피에로 카푸칠리의 노래였습니다. 분덜리히님이 역시 피에로 카푸칠리 이분 하면 리골레토 역으로도 유명한 분이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장육부 동일님은 꼭 얻어맞고 나서야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얻어 터지기 전에 잘해야 합니다. 그래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후에야 후회하고 회개한 그런 나부코의 모습이었죠. 중간에 짜잔 하고 크게 나온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끝난 직후에 충신 압달로가 병사들을 이끌고 짠 하고 나타나 이 나부코를 구출하죠. 이 회개 기도를 아마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나부코는 그 길로 곧장 형장으로 달려갑니다. 그 형장에는 바로 자신의 딸 페네나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며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참 드라마틱하죠. 음악도 이 페네나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오 디스키우조 일 피르마멘토 하늘 문이 열리고라는 아리아였습니다. 아, 메조소프라노 루치아 발렌티나 테라니의 노래였습니다. 이 페네나의 기도 끝에 갑자기 빠방 하고 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는 바로 그때 나타난 나부코였죠. 현장에 도착한 나부코는 처형을 중지시키고 히브리인들을 석방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우상을 당장 파괴하라고 명령하죠. 한편 권력을 잃은 아비가일은 독약을 마신 채 나타납니다. 그녀는 나부코와 페네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히브리인의 신에게 자비를 청하며 숨을 거둡니다. 자카리아는 회개한 나부코를 축복하고 해방된 히브리인들은 새로운 희망을 노래합니다.

0: 화려한 피날레 아토르나 이스라엘로 아토르나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바리톤 피에로 카푸칠리의 노래로 그리고 또 주세페 시노폴리가 주연한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나부코 등장한 인물들의 캐릭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나부코는 교만한 정복자였지만 몰락과 회개를 통해 진정한 왕으로 성장하는 인물이었고요. 아비가일은 사랑받고 싶었지만 상처와 질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비극적 인물이었죠. 나부코의 큰딸 하지만 출생의 비밀이 있는 그리고 페네나는 나부코의 둘째 딸 권력보다 신앙과 사랑을 선택한 순수하고 헌신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다소 복잡해서 이렇게 엮다 보니까 빠졌는데 이 두 여인이 사랑한 히브리 왕가의 후손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또 있었죠. 원래는 테너인데요. 오늘은 아리아에선 빠졌어요. 전쟁과 증오 속에서도 사랑과 화해를 선택하는 인물로 아비가일과 페네나 사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카리아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히브리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죠. 베이스. 아주 묵직한 목소리. 이 나부코는 단순히 전쟁과 권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만한 왕이 무릎을 꿇고 또 복수심에 불타던 여인이 용서를 구하면서 또 절망에 빠진 민족이 다시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합창곡 가운데 하나인 Va Pensiero가 있죠. 조국을 잃은 사람들의 노래였지만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이 작품은 젊은 베르디의 운명까지 바꿔놓았다는 점이에요. 아까 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당시 베르디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아내와 두 아이를 잃은 아주 깊은 절망 속에서 작곡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 나부코의 대성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요. 결국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멋진 오페라 그리고 그 안에 인물들을 따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10: 여행.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

0: 해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8: 오늘 마지막 곡은 헨델의 대관식 미사 가운데 사제자독 준비했습니다. 사이먼 프레스턴의 오르간 그리고 트레버 피녹이 주연한 잉글리시 콘서트와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이진희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절 여성 최초로 영불 해협을 헤엄쳐 건너는 도전에 나서지만 아쉽게 접었었던 엘리자벳.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는 사이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고 맙니다. 엘리자벳은 말해요. 다시 젊어진다면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요. 어떤 실수냐고요? 기다리기만 했던 거요. 막연히 언젠가 할 거라는 환상을 갖고 젊은 시절을 낭비했거든요. 정말 그렇죠? 그저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과 기대하면서 도전하면서 잃어가는 사람의 시간은 분명 다르게 흘러갈 거예요. 기다림 끝에 오는 건 결국 또 다른 기다림뿐. 혹시 마음에 자꾸 맴도는 게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죠. 최강희의 영화음악도 응원할게요.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한 장면입니다. 벤자민이 만난 중년의 귀부인인 엘리자벳은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많아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라밤바 중에서 로스 로버스 커먼 렛츠 고입니다. 네, 막연히 때가 오길 기다리는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죠. 죄송합니다. 기침 한번 할게요. 못 들으셨나요? 기침 못 들으셨죠? 아, 살에 걸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때 할 걸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간 걸 애써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튼 제가 살에 걸려서 많은 말은 못하지만 잠시만요. 여튼 마음만 먹고 있다면 오늘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광고 듣고 와서 쭉 해드릴게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주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네. 말끔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와, 이 곡들도 그때 그 시절 떠오르죠.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과 앨런 실베스트리 작품이죠. 팩트피처 동명의 테마음악. 이어서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 마치였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존 윌리엄스 콤비의 명작품이죠. 네, 로버트 저메스키와 앨런 실베스트리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와 존 윌리엄스 그들의 우정. 참 수십 년 동안 함께해온 베프자 영혼의 단짝들입니다. 특히 스필버그 감독과 윌리엄스는 50년 넘게 30편의 영화를 함께 만들었는데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대요. 이 정도면 정말 함께 이뤄낸 작품도 멋지지만 이런 우정이 정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 저 요즘에 또 영사배하면서 사랑을 많이 배우지만 또 다음 주에 배울 사랑에 약간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사랑은 또 우정은 서로 존중해야만 이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어디로 탐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메시지가 많으네요.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라큐님도 노래들이 자꾸 모험으로 떠미네요. 잠깐만 더 침대에 있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박태호님은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제가 살해에 걸려서 그랬나 봐요. 참을 수 없는 게 있다라는 나레이션. 그쵸. 10월에 나왔던 이정재님의 나레이션이죠. 대사인가요? 편지.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게 있다. 세 가지. 가난과 기침과 사랑이었을 거예요. 또 요즘에 막 그런 밈? 유행어 있잖아요. 가난하게 컸어? 막 이런 것들. 네. 근데 셋 다 부끄러운 건 아니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아, 내일 잠시 멈춤 예고가 없다고 했는데, 내일은 우리 경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경기 보시랴, 라디오 들으시랴, 집중도 안 되시는데. 네, 차라리, 네. 이벤트 하고, 네. 응원하고, 선물이나 드리자. 요런 생각으로 저희가 바꿔서, 뭐, 스코어 마치고, 응원 멘트, 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선물 드리고, 요렇게 해볼까 해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리 경기 보면서. 방송 시간이랑 많이 겹치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할 말을 많이 못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오늘은 최영훈 공유 이벤트 있는 날이

입니다. 영음 씨 같이 들을래요? 하는 건데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최영은 공유데이로 함께하고 있죠. 종종 듣기만 하다 사연 남겨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조금 오늘 더 용기 내셔서 자랑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공유 방법 무지 쉽습니다. 레인보우 앱 켜시면 카톡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걸 꾹 누르시면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친구와 함께 들으시겠습니까? 하는 창이 떠요. 다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우리가 평소 쓰는 카톡 친구 채팅창 나오거든요. 거기서 공유하고 싶은 친구 단톡방 정해서 나누시면 끝. 캡처하셔서 보내주시면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디로 보내시느냐? 샵9390입니다. 샵9390.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선물 골고루 나눠드릴게요.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막도 문자메시지 번호 동일합니다.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 오시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름 분위기 물씬 나는 곡을 골라봤어요. 뮤리엘의 웨딩 중에서 아바의 I do, I do, I do, I do, I do. 그리고 그리스 중에서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의 Summer Nights.

최강희의 영화음악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미음님 강짱 안녕요 첫인사 드려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문희의 로망님 오늘 오프닝 너무 제 얘기예요. 늘 미루던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 엄청 뿌듯해요. 요즘은 자전거도 타는데 운전을 배워보고 싶어졌어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 작은 결심들을 이루면 그 성취감 때문에 점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결심을 미루지 않고 이뤄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베루단디님, 강대 안녕하세요. 아침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았는데 으아, 그 시원한 바람 속에 러브버그가 피해 다니느라 바빴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러브버그 봤는데 이름은 예쁜데 어제 영사배분 얘기도 많이 나눠주셨네요.

옵초의 법칙님, 어제 영사배는 명언 제조기. 오정세님 이야기 듣다 보니 유독 짧게 느껴졌어요. 찐친들의 대화여서 편안함도 느껴졌고요. 아니, 어떤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최다니엘님이랑 둘이만 대화하냐고. 근데 원래 오정세님은 항상 뭔가 생각하고 계세요. 항상. 그러다가 정리된 멘트를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쳐주신단 말이에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피로와 요나님, 어제 영사배 잘 봤어요. 두 번 반복해 와서 52분짜리로 늘렸어요. 아, 합이 52분이요? 피로와 요나님이 진짜 영사배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지 뭐예요? 취향 저격이었나요? 모두 참 감사합니다.

영음씨, 우리 같이 들을래요? 매일 오전 11시 당신이 있는 모든 공간 최영음이 함께 할게요.

맞아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채영은 공유데이로 함께하고 있죠. 공유 방법 다시 알려드릴까요? 레인보우에 보시면 프로그램 명 밑에 카톡 모양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꾹 누르면 공유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공유하고 싶은 친구나 단톡방을 정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그냥 공유 띵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성스러운 안부 인사도 나눠주시고 네 그렇게 간단한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죠? 우리 채영음 가족들의 인성이 드러나는 시간,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유료문자 샵9390으로 인증샷 보내주세요. 오늘 공유 이벤트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특히 초대로 오신 분이 저 누구 소개로 왔어요. 사연 보내주시면 우대합니다. 바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사랑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잖아요. 네. 지금 바로 실천해 주신 분들 6361님은 4명 그룹 채팅방에 이렇게 또 공유해 주신 사진 보내주셨고요. 5335님은 친구 지숙님에게 공유해 주셨네요. 2021님은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커피 쿠폰 바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공유해 주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돌핀 테일 중에서 제이슨 무라즈, I'm yours. 조 블랙의 사랑 중에서 이스라엘 까마카위올레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523구님, 우리 미녀 친구들에게 공유해봅니다. 톡방 이름이 미녀들5세요. 귀엽시네요. 여기 공유한 거 인증샷 보내주셨고요. 4131님, 저는 잠자는 숲속의 인천공주들. 아니, 단톡방 이름들이 뭐예요? 이쯤 되면 523구님이랑 4131님은 친구들 단체 사진 인증샷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친구들 그룹 톡방 이름 뭐라고 저장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라고 궁금하시나요? 전 얼마 전에 그 제 친구들이 세월간이라는 그 카톡방이 있어요. 그 새 얼간이 방이 있는데 그들이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영화 보고 한 두 번 정도 같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간이 합격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얼간이 합격. 이 언니도 얼간이네. 그래서 얼간이 자격이 충분하다. 그래서 내 얼간이 해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이없었어요. 합격됐어요. 저 어쨌거나. 네. 5335님, 오, 방송 탔어요. 난생 처음입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친구들도 듣고 연락 왔어요. 하셨네요. 9598님은 동생분한테 보내셨대요. 그리고 8583님, 얘들아, 같이 체험 듣자 하시면서 공유하셨네요. 네. 약속 드린 대로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께 네, 모두 모두 감사 커피 쿠폰 선물 골고루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87님 신청곡 탁과 메버릿 중에 원 리.

0: 최강희의 영화박사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요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두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

0: 몰래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신 그

0: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5: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8: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9: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9: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10: 나비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2: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13: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2: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1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믿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끝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단톡방 이름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영화사랑님 단톡방 이름을 안 들으면 혼나로 해야겠어요 라고 하셨고요. 동글동글님은 단톡방 이름이 날만 잡아래요. 날만 잡으래요. 무조건 모인다고 모이면 까르르 한답니다. 2508님 단톡방 이름은 오징어래요. 오래도록 징그럽게 어울리자 해서. 그리고 삐용삐용이님, 6267님 초대로 들어왔어요. 레인보우 처음 깔고 톡합니다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모두모두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입니다. 토요일 밤의 열기 중에서 비지스 How Deep Is Your Love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꾀꼬리 이수영이에요. 12시에 만납시다. 꾀꼬리요. 누구나 자기만의 습관적인 행동들이 있죠. 어떤 직장인은 오후 3시만 되면 1층 카페로 내려가 쿠키를 사 먹는데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 몸이 보내는 신호인 거죠. 잠시 걷다 보면 정신도 반짝 들고 쿠키 하나 보상처럼 먹고 나면 다시 일할 힘도 생기겠죠.

약간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나만의 방식으로 발라드 꾀꼬리, 발라드 꾀꼬리 제 별명이에요. 이수영과 함께 하시죠.

점심 드셨어요? 먹고 좀 나른해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휴식의 신호가 찾아왔나요? 그럴 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달콤한 보상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지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 나에게 건네는 다정한 응원.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540 PD님이 새해 박사님이잖아요. 어디서 또 꽃끼리가 아니라 꾀꼬리 인형을 가져왔는데 얘를 눌렀더니 꾀꼬리 소리가 아주 났어요. 갈매기 아니냐고 현정님. 아니에요. 노래하는 꾀꼬리 저 불렀나요? 본인이 그러세요? 끼리맘님. 리코더 소리 아니에요? 초삼아들이 있어서 삑삑거리는 소리에 익숙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꾀꼬리 소리가 별로 새 소리를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더라고요. 새 소리, 새 날아가는 소리 많이 하고 있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송실!

0: 몸을 쏙 실력 발휘 쏴
1: 쏙 실력자
0: 내 실력이 쏙 실전으로 쏴
1: 쏴 쏴 쏭 쏴
0: 실전형 커리큘럼 쏭실력자 쏭 쏴 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스스로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남자 꾀꼬리들이네요.
1: 이공희 하나님이. 아 그렇지. 10cm 네가 참 좋아하는 약간 교태 부리는 남자 꾀꼬리고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는 좀 더 이렇게 어? 새 중에 좀 테토스러운 새가 뭐가 있을까나? 잘 모르겠네. 독수리? 어. 그런 뭐 독수리 알고 봤더니 목소리 막 어? 옷구슬 굴러가고 그런 거 아니겠지? 825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아유 또 여기 새 박사님이 있는데 경숙님이 꾀꼬리가 지역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낸대요. 꾀꼬리도 사투리 쓴답니다. 이건 이제 작가님이 찾아보신 건가요? 뉴스 기사는? 어. 전남대 자연과학대학 국지원 씨의 석사학위 논문 한국의 여름철새인 꾀꼬리 노랫소리의 지리적 변이에 따르면
2: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만 읽고
1: 사는 곳이 다른 꾀꼬리는 노래도 다르게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영서 강원
0: 강원 몇 번 나왔어요 작가님? 강원 영서 강원 영동 충청 경상 전라 등 다섯 개 지역에서 꾀꼬리 46마리가 부른 1475개의 노래를 들어보면 같은 곳에 사는 꾀꼬리들로 서로 부르는 노래의 길이와 음역이 달랐다. 강원, 영서, 강원, 영동. 강원, 영동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은? 강원! 이봐요! 강원, 영서, 강원, 영동. 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구나. 지금 꾀꼬리 얘기하다가 이게 또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강원의 영서 지방, 강원의 영동 지방 같은 강원에서도 서와 동으로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예.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구상국사님. 분명히 우리 그 저기 이지현 PD님이 있었으면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저기 그거가 있거든요. 스티커 같이 생긴 거. 어.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같은 스티커 같이 딱 있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스티커. 6학년 7반 자영업 30년차 할매입니다. 1시 출근 전 상쾌한 날씨가 좋아서 커피 사들고 공원에 앉아서 수영씨와 함께 브런치 중. 저는 70전에 카페 폐업하면 배낭여행 떠나는 게 꿈이에요. 9304님. 폐업을 그래요. 이거는 이제 9304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결단을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가를 잘 따져본 후에 만약에 여행을 떠나신다면 여행 중에 저희에게 연락 꼭 주세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싸이 이재훈의 낙원, 피치 요거트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트라이앵글 러브 이즈, 향기 나는 바다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성시경 거리에서 723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김연우 연인 들으셨어요. 노래를 들으시더니 입맛도 없고 생각이 많아 회사 옥상에 올라왔는데 노래가 위로를 주네요. 연숙님, 입맛이 없을 정도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저께도 입맛 이야기했었는데 뭔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옥상에서 부는 바람에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날아가 버리는 듯해요. 그래요,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 가고 싶어 라는 노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날려보내는 걸로, 그 무겁고 칙칙하고 나를 억누르는 그것만 확 날려버리시길. 별처럼님, 출근길 버스가 은평구 구산역을 지납니다. 10시 퇴근인데 벌써 퇴근하고 싶어요. 아직 너무 멀어가지고 정말 10시가 빨리 오기를. 6096님, 오늘 출근 가방에 철이죠 신비 복숭아 깨끗이 씻은 것 5알, 초콜릿 작은 거 3알, 친정에서 공수 받은 식혜 작은 거 한 병 이렇게 챙겨서 출근했어요. 맛나게 먹고 오늘 하루도 신나게 당만 섭취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네요. 혈당 스파이크가 빡빡 온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혈당 스파이크 뒤에 좀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졸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눠 잡숴야 돼요. 초콜릿은 이렇게 더 젊은 분들 이렇게 나눠드리고, 신비 복숭아 깨물어 먹으면서 상큼하게 이 노래, G.O.D. 관찰, 늘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자자 버스 안에서 터보 검은 고양이인 네로 화이트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5: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큐밍.
5: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7: 신축도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9: 빌딩앤리치.
8: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9: 빌딩앤리치.
7: 신축도
9: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10: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11: 콜레...

0: 난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9: 별 왜 모르니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되는 부채 판정 메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usic.
1: 아, 우리 또 정국 씨가 요 곡 세 분으로 스포티파이 뭐 최고 기록을 세운, 방금 들었는데 뭐라 했는데. 아무튼 제일 많이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 가수 최초로 30억 스트리밍, 30억 명. 억명인가? 30억 번? 아무튼 여러분이 찾아봐요, 좀. 그렇대요. 그러니까, 정국 씨는 쉬지 말고 노래하라. 항시 춤을 추어라. 범사의 음반을 내어라.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0: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지수의 꽃, 50-50 큐피트, 레드벨벳, 러시안 룰렛. 아, 형 발음이 또박또박해져. 여러분, 지금 저기 뭐야, 방송 집중하라고 지금 딴 얘기하고 지금 말이야.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방송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특별히 우리 갓블레스 유님, 옐로 카드예요. 그만합시다. 방송을 들어야지, 지금. 나랑 같이 얘기해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말이에요. 이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3670님. 점심으로 시원한 콩국수 배불리 먹고 운전하려니 식곤증이. 잠 깨는 신나는 노래 좋아요. 여행 가고 싶다. 여행 또 이제 여름 휴가 계획들 뭐 다 짜시고 할 테니까. 아니 이미 다 짜셨나? 요즘은 엄청 빨리빨리 다 예약하시고. 그래서 뭐 이제 좀 가볼까 하면 다 만실 뭐 만차 뭐 그렇더라고요. 5917님,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정리하고 또 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엑셀이 안 맞아요. 아 진짜 다시 보고 또 봅니다. 점심 건너뛰어야겠어요. 아니 밥을 먹고 어차피 저기 된 거 밥을 드시고 집중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또 너무 안 먹어도 약간 손이 떨리면서 집중이 더 안 될걸요. 그래서 적당히 좀 드시고 엑셀이 자동차 엑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서 그거 엑셀이잖아요. 내가 몰라요 그런 거는. 김건모의 핑계 5249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수시 백현 드림 제이 하울 퍼랩스 러브 들으셨어요. 2187님이 오, 이거 야 너무 큰일 날 뻔했네. 운전하다가 앞차에서 떨어진 박스 맞고 번호판 날아갔어요. 어이도 없고 너무 놀랐어요. 신고하고 다시 새 번호 받으러 가요. 진정되고 시동건이 언니 목소리 들려서 사연 보냅니다. 아, 일단 커피를 좀 드리고. 아니 너무 많이 놀랐을 텐데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 어우, 안 다쳤으니 너무 감사하고.

야, 살다 보면 진짜 별일이 다 있어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또 삶이기 때문에 또 운전은 알죠?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도 언제 어디서 사고잖아요, 사고.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이게 앞에서 박스가 떨어질 일이냐고. 옛날에는 그런 일 굉장히 많았죠. 저 어릴 때는. 대충 실어가지고 울탕울탕 또 비포장도로도 많았다고요. 그래서 하면은 막 떨어지고 뭐 닭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철저하게 딱 그렇게 감싸가지고 이런 것도 어떻게 떨어졌을까. 그걸 또 번호판에 그걸 정확히 맞아서 그게 날아갔다가 그게 혹여라도 뭐 내 차든 다른 차든 뭐 어디에 너무 어휴. 2187님 좀 마음을 잘 가라앉히셨으면 좋겠어요. 딸기공주님 귀하디 귀한 연차 비록 방콕이지만 수영씨 방송 소리 빵빵하게 듣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항상 모기 볼륨이었거든요. 아 다르지 다르지. 어때요? 큰 소리로 들으니까 미치도록 재밌죠. 그러니 이거를 그냥 직장에서는 모기만한 소리로 아 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 웃는 것 같아. 아 나 못 들었는데 이놈의 방송 다시 듣기도 안 되고 정말 짜증이 난다. 저도 여러분들께 다시 듣기 서비스를 정말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건 제 영역이 아니고 그래서 열마는 이 시간을 귀하디 귀하게 오늘 들으면 못 듣는다 이 생각으로 하루라도 빠지면은 입안에 가시가 돋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녹음을 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그 녹음 그 버튼이 있다고 하더만요. 어플에. 제가 이제 로그인이 안 돼서 어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녹음 기능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녹음해갖고 다시 듣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는데 또 다시 들을 만큼 유익하진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 순간 듣고 같이 깔깔거리고 끝! 그런 얘기만 합니다. 2639님 점심 먹고 휴식하는데 너무 졸리네요. 고개가 뒤로 이렇게 꺾일 뻔했는데 이건 진짜 졸린 거다. 재빠르게 자세 잡기 주변 살피기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그냥 잠시 엎드려 봐요. 그 뭐지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 받 이럴 때 잠이 소르르 오잖아요. 근데 알아 이게 잠을 잘 거라는 걸 알지만 그냥 아닌 척하고 잠이 들면 좋은데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창피한지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잠 깰 수 있는 파이팅 송을 좀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블락비의 예스터데이 2639님이 신청해 주셨고 부석순 이영지 파이팅 해야지 샘송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0: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2: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3: 광고 전에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 들으셨고요. 내일 오전 10시 남아공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기자! 이긴다! 이겼다! 대한민국! 내일 경기 끝나고 제가 할 거라서 미리 응원 보냈습니다. 신해철 그대에게 듣고요. 전 이

0: 이벤트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할 때도
1: 뉴바옴
0: 장 건강에도
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타 시원해
4: 왕왕왕
3: 타왕 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교육용 피아노 교재로 유명한 체르니는 원래 사람 이름인데요. 1791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카를 체르니는 베토벤이 가장 아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1000개 가까이 되는 곡들을 작곡했는데요. 그 중에는 피아노 연습곡으로 유명한 체르니 100번, 30번, 40번, 50번 있죠. 음악가 카를 체르니보다 체르니라는 피아노 책이 더 유명해진 것처럼 나중에는 저도 가수 한동준보다 커피 쿠폰 아저씨로 더욱더 널리 알려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0: 2026년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팬팝스 첫 곡은 Heart and Never 였습니다. Never. 뚜뚜뚜님이 절대 불길한 예감이 아니에요. 기분 좋게 커피 쿠폰 외치면서 시작했으니 쿠폰 좀 한번 날려보세요. 그러셨습니다. 너무 흔하게 날리면 안 돼요. 가끔 날려야지 그게 효과가 있지. 챗거바라님이 커피 쿠폰 아저씨라 그래서 물 마시다 뿜었어요. 아, 멜로디 영님은 한동준님 여기 와서 한 가수인 걸 알았어요. 아, 모르셨구나 원래. 그러니까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가수네. 그러면서 검색해 보니까 야 히트곡도 좀 있네.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522번으로 예. 칠복센터 2주년 축하해 주세요. 칠복센터라는 데가 있나 봐요. 오산이네, 오산. 오산 종합사회복지관. 야, 뭐 맛있는 것도 많고 여기 핫도그, 편육, 뭐 화채 이런 것도 다. 오, 이런 걸 한꺼번에 다 해서 2,000원이에요? 와, 저렴하네. 미리네 님이 한동준 님 가수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가수인데 가수인 걸 잘 몰라. 한주 그냥 DJ 혹은 커피 쿠폰 주는 그런 아저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노래는 발표해야죠.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가수가 누군지 노래 제목이 뭔지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0: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Have you ever seen the rain? Roy Orbison의 You Got It. Archie의 Sugar Sugar. Ronettes의 Be My Baby. The Wonders의 That Thing You Do까지. 다섯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노래가 짧아가지고요. 뭐 이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다섯 곡인데. 푸른바다님이 여행 와서 소식 전하는 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친구랑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 중이라고요. 근데 여행 첫날부터 돌구덩이에 걸려갖고 대로변에서 큰 대자로 넘어져갖고 손바닥 다 까지고 발목 다리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에도 즐거운 여행입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요. 그리고 기억에 훨씬 더 강력하게 남을 겁니다. 아마 손바닥 정도 까진 건 그냥 약 바르시고 좀 창피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네. 하여튼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구아버님이 뭐 왜 닉네임이 왜 이러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진짜 해수욕장 개장 들어가요. 예, 올해 여름 휴가는 연포 해수욕장으로 고고고. 야, 추억의 연포 해수 연포 해수욕장. 아, 옛날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한 50년 된 것 같은데. 예. 1444번으로 호수공원 한 바퀴 걸으러 왔어요. 구름이 해를 가려서 시원하고 바람이 산들산들 걷기 딱입니다.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날씨가 참 좋죠. 걷기 운동하기 참 좋습니다. 햇빛이 없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바람은 살살 불고 말이죠. 네. 자, 커피 쿠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커피 쿠폰 드린 분들은 제가 다 적어놓습니다. 이게 커피 그 닉네임 앞에다가 그 커피라고 적어놔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아유 난 커피에 커자도 못 들어왔네 뭐 이러면은 섭섭하죠. 자, 한동준의 팬팝스 듣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입니다. 주디 콜린스의 When a Child is Born, 제니스 이안의 In the Winter.

제 인생에서 프로야구는 1982년 원년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친구들처럼 MBC 청룡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비베어스의 박철순 선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시간은 흘러서 1999년 저는 프로야구단을 보유한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덕분에 회사에 소속된 팀이 잠실구장으로 원정 경기를 오면 직원들한테 입장권이 지급됐고 덕분에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그 해에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소속된 팀이 어렵게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했지만 저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팀은 한국시리즈에 자주 진출하긴 했었지만 유독 특정 팀만 만나면 힘을 쓰지 못해서 준우승에 머무른 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해는 달랐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는 별명답게 타선은 강력했고 외국인 타자 데이비스와 로마이어는 상대 투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마운드 역시 정민철, 구대성, 송진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이 버티고 있었으니 팬 입장에서는 정말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시리즈 7차전 동료들과 함께 잠실구장으로 갔던 저는 경기 내내 손에 땀을 쥐고 저희 팀을 응원했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승의 그 순간에 저는 동료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지만 모두가 서로를 껴안고 환호했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얼싸안고 소리를 지르며 기쁨을 나누던 그 순간의 전율은 2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승의 기억이 얼마나 오랫동안 팬을 버티게 해주는지요. 그래서였는지 지난해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25년이 넘는 기다림을 끝낼 절호의 기회였는데 우승의 문턱에서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으니까요. 시즌 내내 기대를 품었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올해도 어김없이 프로야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팀을 이끌었던 강력한 원투펀치가 모두 떠난 상황이라 솔직히 올해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팬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요상합니다. 개막전에는 늘 우승을 꿈꾸고 연패를 해도 내일은 이길 거라고 믿으니까요. 돌아보면 저에게 프로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학창시절의 설렘도, 사회초년생 시절의 추억도, 친구들과의 우정도 모두 야구와 함께 했으니까요. 이제 프로야구는 저에게는 취미가 아니라 꿈이고 희망이며 인생을 함께 걸어온 오랜 친구입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Believer Imagine Dragons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경기도 김포시 전원로에서 조진호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아, 이게 대강 팀 이름을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대강 알 수 있죠. 예, 여기 좀 뭐 정민철, 구대성, 송진우 이런 선수들 나오면은 대강 알 수 있죠. 예, 현 1530님이 최강 한화 이글스요 영원하라 그러셨습니다. 동작님이 너클 판볼 아닌가요? 저 야구 모르는데 게임은 참 재미나게 해서 연도별 선수들은 다 기억을 하네요. 그래서 1182번으로 야 29년 기다려서 한을 푼 팬도 있어요. 내일 남아공 월드컵도 대한민국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야구 좋아하시나요? 아, 한때는 저도 야구 좋아했죠. 응원하는 팀도 있었고요. 근데 뭔가가 이상하게 그 어느 때부터 야구에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뭐 엄청 많이 가시죠. 야구장도. 자, 조진호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066번으로 수원사는 핑크공주랍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 보내봅니다. 신청곡은 스모키 노래 중에 들려주세요. 그러셨어요. 보내드려야죠. 보니 타일러 It's a Heartache 그리고 스모키 Lay back in the arms of someone.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8: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Kiss Me Quick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이글스의 노래 하리 투나잇. 하리 투나잇이었습니다. 2169번으로 옥수수 쪄서 먹으면서 음악 듣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음식 잘 안 먹었는데 나이 드니까 입맛도 변하나 봐요. 늙었다는 얘기죠. 입맛 변하죠. 예. 어렸을 때 못 먹었던 것들, 그 해물 종류 있죠. 해산, 멍게 뭐 이런 종류들, 굴도 그렇고요. 이런 종류는 어렸을 때 못 먹었었거든요. 전혀. 근데 나이 드니까 그런 거 다 먹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안 좋아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다 좋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향신료 많이 든 거 못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고수나 뭐 이런 홍어도 못 드시고 뭐 이런. 저는 그런 것도 잘 먹어요. 못 먹었었죠 원래. 못 먹었는데 나이 드니까 또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 입맛은 확실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었던 것 있죠. 통닭 같은 거. 전기구이 통닭. 야, 1년에 한두 번 먹죠. 그거는 지금도 그렇게 좋아요. 지금도 그렇게 맛있고 항상 그 침이 나오네. 그게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못 먹었던 것들은 짜장면도 있고 뭐 그런 중국 음식, 탕수육은 언감생심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은 영원히 좋아하더라고요. 지금도 항상 생각나고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CBS의 자랑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CNF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0: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퀸.

마돈나의 노래 Borderline에 이어서 데니스 윌리엄스의 Let's Hear It For The Boy 그리고 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na Have Fun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미노스님은 여기는 일본 동경 야마나시라는 도시를 버스로 이동 중에 FM 팝스 듣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네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여행 가신 거예요? 와.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토니님이 오늘 디너는 오븐 구이 통닭. 집에서 하면은 근데 그 사 먹는 거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조니의 노래 오랜만에 듣죠. Faithfully 그리고 Are You Speedwagon의 Can't Fight This Feeling까지 두 곡입니다.

터틀스의 Happy Together, 폴 리비어 앤 더 레이더스의 Indian Reservation, 그리고 솔셔스의 Love Potion No. 9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6325번으로 낮 시간에는 FM 팝스 항상 애청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쁜 날이라 이렇게 참여해봅니다. 방학을 맞아서 뉴욕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내일 새벽 5시면 인천에 도착하거든요. 네네, 그립고 학생의 팍팍한 생활이 안쓰러웠는데 앞으로 한 달 반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 뭐 얼마 만에 본다고는 얘기 안 하셨는데 오랜만에 만나면은 아유 참 너무 좋죠. 그리고 아마 아드님도 힘들게 생활하다가 이게 한국에 이제 익숙한 그런 쪽으로 오면은 훨씬 마음도 편하고 그럴 거예요. 푹 쉬고 가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두 곡입니다. 애니아의 Caribbean Blue, 수잔 시아니의 건반 취유의 목소리 Turning까지 두 곡입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8: 제니퍼님이 부산은 바람이 많이 불고 가을 날씨 같아요. 청춘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렇더라고요. 부산이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부산 그 기온을 보니까 뭐 저 뭐야 23도 오늘 최고 기온? 왜? 네. 서울은 30도인데 와, 부산 가고 살 부산 가서 살고 싶다. 오늘 끝곡은 베리 매닐로우입니다. Even Now.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빵.

0: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0: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참 재밌으면서도 뼈있는 말이죠. 수요일 오후 슬슬 지치고 짜증도 날 시간인데요. 하지만 짜증내봐야 내 속만 상하죠. 웃는 것도 찡그리는 것도 다 습관입니다. 이왕이면 한계가 없는 긍정의 습관을 들여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게 웃어 넘겨야 하루를 거뜬히 버틸 힘도 생기죠. 자, 지금 바로 입꼬리 싹 올리고요. 한번 웃어보실까요?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자우림의 하하하송이었습니다. 전용선 씨가 자동으로 하회탈이 되는 시간이라고 4시 적어주셨네요. 하회탈의 그 모습이 막 떠오릅니다. 노용식 씨, 아, 이 말씀이시군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하나도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노용식 씨가 설마 양희은님의 한계령 들려주시는 거 아니죠? 그 한계예요? 예. 자,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좋은 음악들 그리고 좋은 사연들이 가득할 겁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3: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5: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4: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5: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1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한 게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 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가인 민서 함께 부른 이미 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정훈이 씨의 꽃밭에서, 이 노래는 조인경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5479번, 여긴 울산인데요. 며칠째 계속 먹구름 낀 날씨예요. 아, 울산의 날씨가 그렇군요. 지금 흐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자, 날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4406번, 창문 활짝 열었더니 맞바람이 시원해요. 에어컨 끄고 여유롭게 저녁 준비하면서 라디오 듣는 이 시간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시원한 에어컨을 끈 이 바람, 집에서 이렇게 맞을 수 있어서 참 좋을 듯합니다. 맞바람 치면 좋은데 먼지가 들어올까 봐 좀 문을 닫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저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베스트 사연 이벤트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사연 신청곡 함께 올려주실 때,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 베스트 사연 결정할게요. 선정되신 한 분께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드립니다. 5615번으로 아주 신나는 노래를 청해 주셨군요. 진주예요. 난 괜찮아.

윤도현 밴드 나는 나비 985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죠. 찾고 싶은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날씨가 서울 경기 지방은 굉장히 더운 것 같은데 아까 울산도 박인숙 씨가 부산은 긴팔 입고 추워서 전기장판 켰어요 라는 사연을 주셨거든요. 부산이 21도, 울산 18도 정도. 서울은 한 28도 가리키고 있네요. 날씨가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달라요. 자, 이럴 때는 포근한 음악 듣는 게 좋습니다. 734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해바라기 내 마음의 보석상자.

먼지가 되어 이윤수 씨의 노래였습니다. 최미숙 씨가 신청하셨고요. 8141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작년 작은 구제옷 가게를 했다가 잘 안 되셨었나 봐요. 다시 옷가게 이사를 했습니다. 오픈한 지 딱 일주일

됐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하 사람들이 안 오네요. 부산 개금동 언니네 옷장 이렇게 이름이 돼 있나 봐요. 언니네 옷장 대박 나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이야, 일주일 된 옷가게 가요 속으로 해서 공기정화 식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시는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옷도 많이 팔리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표희순 씨, 9살 손주가 학교 끝나고 학원에 안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부랴부랴 여러 생각을 하면서 다 찾아다녔는데 1시간 반 만에 학교 놀이터에서 찾았어요. 아유, 한숨 돌리고 라디오 듣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아, 이 녀석이 그냥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나 봐요, 친구들과. 표희순 씨, 많이 놀라셨겠어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시고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3079번, 너무 오랜만에 떠나보는 혼자만의 여행입니다. 막내 임신했을 때 다녀왔던 거창, 19년 만에 다시 가봅니다. 좋아하는 노래 부탁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와, 정말 오랜만에 떠나보는 혼자만의 여행. 아주 값지고 멋지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안예은의 상사화, 이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 노래 좋아하신다고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주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0: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이정희 씨의 그대여, 윤기준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810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집이 내부 수리 중이라 소음과 진동이 머리를 흔들어요. 이어폰 끼고 방송을 듣네요. 0838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아유,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죠. 이거 어떡해요. 아니면 너무 힘들면 잠깐 나와 계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나 시간에. 자, 1부 끝곡 박상민 씨의 노래 지중해, 586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아이유가 부른 네모의 꿈이었어요. 7559번으로요. 고등학생 딸과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따님과 함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노래들, 가요들 리메이크 되면서 이 세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매력이 있죠. 참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네모의 꿈 가사를 계속 들어봤는데 우리 주위에 네모가 꽤 많네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44

4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용주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원호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7년 2월에 서울 은평구 불광국민학교를 졸업한 김원호입니다. 6학년 때 경남 진영에서 전학 온 원호는 얼굴이 하얀 미남이어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요, 김원호의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요. 원호의 집 책꽂이에 책들이 많아서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로로 쓰여진 삼국지를 빌려서 읽기도 했죠. 김원호는 바둑, 저는 장기를 잘 두어서 같이 바둑과 장기를 둔 추억도 있습니다. 졸업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언제나 생각나고 궁금한 친구예요. 김원호. 어떻게 나이 들었는지 보고 싶다. 혹시 듣고 있으면 연락 주기 바란다.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이종용 너. 1977년 2월 서울 은평구 불광국민학교를 졸업한 김원호 씨인데요. 혹시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김용주 씨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2번째의 만남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뜨개질하면서 듣는데요. 음악도 좋고 자연 바람도 너무 좋아요. 안정자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설설설설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뜨개질 하시면서 음악 듣긴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도 노래 한 곡 또 준비합니다. 1112번으로 신청하셨어요. 김재희 씨의 노래예요. 애증의 강.

634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이미배 당신은 안개였나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인숙 씨가 동네에 새로운 문을 연 약국이 하나 있어요. 청년 약사님들이 어찌나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던지 마음까지 치유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그곳까지 찾아가곤 합니다. 예, 박인숙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약국 같은 데서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무언가 어딘가 아파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친절을 내가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게 바로 치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박인숙 씨 아주 좋은 약국을 알아서 다행입니다. 9565번 퇴직하고 초한량의 삶을 살고 있는 남편. 초한량의 삶. 새벽부터 월드컵 4경기를 다 보고 점심 먹고 라디오 들으며 좋아하는 책을 읽고 조금 있다가는 또 야구를 봅니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만족도 최고의 기간입니다. 야, 이 월드컵 기간에 축구와 또 계속 이어지는 프로야구 경기, 낮에는 음악도 듣고, 이런 게 초한량의 삶이군요.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사셨으니까 뭐 이 정도쯤은 다 누리셔도 되지 않겠어요?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네. 0504번 오늘은 바람이 살랑 불어줘서 폭염 속에서도 잠시 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시원한 바람 맞으며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퇴근길이시군요. 예, 멋지고 시원한 퇴근길 되시기 바라면서 최정임 씨가 마침 이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오늘 바람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용 바람이려오.

조건과 페이가 불렀습니다. One Summer Night. 그리고 좋은 박 이상한 사람은 0504번 신영원 씨의 사람들은 김명희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어요.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명태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6739번으로 주셨네요. 누가 툭 건들면 눈물이 날 것 같은 날이에요. 그냥 들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가요 속으로에 신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마음 그냥 막 적어서 던지세요 저에게. 전영록 그대 우나봐 청해주신 노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0: 문화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김만수 씨의 푸른 시절, 2694번 함현숙 씨의 바람이 되신 이어 임병연 씨가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에 당첨되신 분은요, 19년 만에 혼자만의 여행을 거창으로 떠나신 3079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멋진 여행 되시고요. 차민용 씨가 혹시 승화 씨 노래를 연습 없이 즉흥으로 하나요? 연습을 좀 하고 하나요? 항상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예, 뭐 많이 연습할 수는 없고요. 잠깐 노래를 정하면 기타 코드 좀 보고요. 그럽니다. 근데 완벽하게 연습 못해서 많이 틀립니다. 차민용 씨.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 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마야의 노래 위풍당당이에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도 좋고요. 사람들의 이런 반응도 반가웠어요. 오죽 피곤하면 그럴까? 나는 그냥 양보하련다. 기계는 영리하고 사람은 따뜻하고, 이런 와중에 저는 욕심을 좀 내보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모두가 앉아가는 행운 누렸으면 좋겠다.

0: 이어폰을 빼면 곧 하찮다. 이런 나름의 지하철 관상법까지 공유될 정도인데 이제는 이런 눈치 게임이 아예 실시간 앱 서비스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이 자신이 이용 중인 노선과 차량의 칸 번호, 하차 예정역 등을 직접 입력하면 같은 열차를 타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곧 비게 될 좌석 위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던 저 사람 내리나 눈치 싸움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어플을 만든 사람 영리하고 좋네요. 근데 어플 사용자들이 곧 내릴 사람 쪽으로 몰리면서 여기서도 경쟁이 치열한 건 아니겠죠? 아닐 것 같아요. 사람들 반응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좀 각박하다.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앉아 계신가요? 서 계신가요? 아무튼 집으로 가는 길은 피곤하고 고단한 건 사실이에요. 서서 가더라도 좋은 음악 들으면서 아니 언제 다 왔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Electric Light Orchestra, Last Train to London.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장 입은 사람은 강남에서 많이 내린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5678.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저는 운전석 뒤에 앉아서 즐겁게 선곡 스포 당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가 조금 느리니까요. 아, 블론디의 Heart of Glass 나오고 나서 보니엠의 Gotta Go Home 나오는구나. 이거를 몇 초 일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이어폰으로 들리는 예, Gotta Go Home 이렇게 즐기고 계시네요. 소소한 행복님이세요. 보니엠의 노래는 1415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저는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지금 뛰고 있어요. 이사걸님이시고요. 용신님, 오늘 남편의 퇴임을 앞두고 자녀들과 남편 사무실에 깜짝 방문했어요. 눈물 나는 감동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 응원해요. 4379님이시거든요. 오늘 남편의 마지막 출근하는 그리고 일하는 사무실에서의 풍경을 보고 그 또 깜짝 방문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놀라면서 감격했을까요, 남편분이. 이제 진짜 그동안의 수고를 팔 벌려 안아주시고 환영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가족분 있는 집으로 가실 시간이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어떤 대단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요, 아침 7시에 텃밭에 갔어요. 뭐 좀 하다 보니까 훌쩍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오이, 고추, 호박, 깻잎, 케일, 열무 욕심껏 집에 가져왔더니 정리할 일이 산더미.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다가 지쳐서 출근도 못할 뻔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저 오늘 정말 대단했거든요. 아직도 온몸이 뻐근한데 캐치님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어요? 큰일, 작은일, 회사의 집안일, 손이하고 발이하고 마음이 헤맨 일들로 꽉 채운 하루 보내셨을 것 같아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게 다섯 줄만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 하루를 보냈는지 자랑하려고 인별그램에다가도 올렸어요. 사진도 찍어서. 그러니까 꼭 좀 봐주세요. CBS FM 이브닝으로 인별그램 모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한번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툭툭 적어서 보내주세요. Indecent Obsession, Fixing a Broken Heart. 5802님께서 신청하셨고요. Mr. Big입니다. To be with you. 8887님과

TV에 남자가 부르는 로고송 있잖아요. 그거 너무 슬퍼요. 위로가 되기는 한데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 눈물 주르륵 흘렸습니다. 7785님이세요. 아, 토닥이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토닥이지 말까요? 이게 이만하면 잘했어요. 그대의 대단한 하루. 이런 가사거든요. 중간에 남자 목소리로 나가는데. 이게 또 그렇게 슬픈 건가요? 그래도 눈물 흘리고 다시 이렇게 쑥 닦고 마음 잡고 가는 길에는 좀 오늘 아직 남아있는 햇살처럼 마음은 좀 맑아졌으면 좋겠네요. 퀸의 Love of My Life 들었습니다. 5996님 신청하신 노래 이어서 에어 서플라이 All Out of Love 보내드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1063님, 43세 낳은 셋째 생일. 아침에 미역국, 소불고기 해줬어요. 유치원 참여 수업, 흙으로 접시 만들었어요. 오후에 친정 마늘 수확했어요. 고추에 약도 쳤어요. 애들이랑 저녁으로 파스타 먹으러 가는 길.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0625님, 오늘 주운 물건 등기로 보내고 감사 문자 받았어요. 환율 때문에 무역일 어려운데 한 건 했어요. 군포 역전시장에서 칼국수 먹다 벽에 붙은 글귀 보고 마음 가다듬었어요. 군포 동탄 거쳐 인천으로 귀가 중. 저녁이 너무 환해 시계를 보고 또 봐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르커프 위시스 2380님 신청하신 노래에 이어서 7024님의 신청곡 이스라엘 까마까비 몰래 Somewhere over the rainbow 들으셨습니다. 0103님은 저보다 더 대단하시군요. 마늘 수확에 고추에 약치고 유치원 참여 수업에 생일상 차리고 외식 함께하고 이 많은 걸 하루에 다 하시는 대단자님. 칼국수집에서 칼국수만 안 먹고 벽에 좋은 글귀 마음도 가다듬는 0625님 대단자님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씩 받으시죠.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 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 앤 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0: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용신님, 해가 이지러드는 저녁 시간에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요. 저는 등 마사지 하러 왔는데 여기 CBS 틀어놨어요. 3850님이시거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짜 너무나 환해서 이지러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정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부 끝곡은 이 곡으로 핑크 피처링 네이트 루스 Just Give Me a Reason 1009님 들어주시고요. 2부로 가겠습니다.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Redbone, Come and Get Your Love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나오는 로고송은 어떤가요? 아까 1부에 나왔던 남자가 부르는 로고송이 토닥이는데 위로가 되는데 너무 슬프다. 가다가 차를 세우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런 사연도 받았는데 이 2부 처음에 나오는 이 로고송은 어때요? 아니 자세히 듣고 매일 들으니까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어땠나요? 애쓴 마음 내려놔요. 이제 집으로 함께 가요. 이렇게 너무 좋아서요.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아니 왜 집으로 가요? 저희 집 안 가요. 회사 가거든요. 이런 사연 많이 오고요. 저 집에 있다고요. 그냥 집에 있어요. 이런 사연도 많이 들어오고요. 왜? 퇴근하지 않는 사람은 안 듣는 건가요? 하는 사람도 계시지만 집으로 안 가도 괜찮아요. 집으로 안 가도 우리는 집에 가고 싶잖아요.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집은 우리의 몸을 누이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곳. 그런 곳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건 편안하고 포근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아, 이런 곳으로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다. 가는 길이라도 이렇게 좋은 음악 들으면서 그런 곳으로 가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어떤 노래 들으면 우리를 편안하고 포근한 집으로 데려가 줄 수 있을까요?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390으로 오시거나 레인보우 앱으로 오시거나 인별그램 CBS FM 이브닝입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검색하면 바로 떠요. 여러 가지 함께 나눌 이야기들 올릴 테니까 이곳으로도 팔로우 해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세요.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ERP.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저는 집을 나왔어요. 집에 있는데 자꾸 용신님이 집으로 가라고 해서 산책하면서 듣겠습니다. KT 툰스타 Suddenly I See 신청해봅니다. 5626님께 전해드렸어요.

나를 편안하고 포근하게 해주는 거 5616님께는 산책인가 보네요. 제이가이스 밴드의 센터폴드도 들었고요. 앞서서 락싯의 조이라이드 2836님 청해 주신 노래인데 조이라이드 들으면서 저 이제 자전거 퇴근길로 나섭니다. 월하 독장님이세요. 자전거 타고 잘 오세요. 지금 바람이 좀 불죠. 창밖을 봤더니 한들한들 나뭇잎들이 막 이렇게 몸을 뒤척이고 있어요. 그렇게 덥지 않겠다. 좀 산들산들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죠? 지금 바람이 좋죠? 저도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밤 10시까지 편의점에서 근무. 6290님께 힘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김천 부곡 사회복지관에서 100세 시대의 건강한 구강관리 교육하고 왔습니다. 입 체조를 알려드렸는데 어르신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따라해 주시던지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신호영 복지사님 감사드리고요. 교육 끝난 후에 제 손 꼭 잡고 따뜻하게 악수해 주시던 한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조민정님이세요. 입 체조 이런 게 있대요. 아셨어요? 저 막 또 막 빠르게 검색해서 입 체조가 무엇인가. 이게 혀 스트레칭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고 막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 입에 공기 불어넣어서 막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대요. 근데 이렇게 설명만 듣는 것보다 누군가가 하는 모습 보여주고 내가 잘하는지 봐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민정님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아, 고딩 아들이 전화와서 깜짝 선물 준비했으니까 기대하라고 하더니 상장을 받아왔어요. 며칠 전에 취업 자기소개서 고민된다고 그래서 너의 진심을 담아서 써보라 라고 했는데 아, 이거로 상장을 받은 것 같아요. 와, 지금 피자 파티 열렸거든요. 피자 시켜달라고 해서 피자 파티. 아들아 사랑한다. 5239님. 축하드립니다. 위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이 노래 듣기 전에 마이클 볼튼의 노래부터 9678님께서 신청하셨어요.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야근하는 이 시간 좋은 음악들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4224님이시고 스마일 어겐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곡 연속으로 나왔어요. 아까 들은 위트니 휴스턴과 마이클 볼튼 노래 두 곡 들으신 후에 또 노래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웨스트 라이프의 솔리다드, 4464님 신청하신 노래,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Shape of My Heart, 2412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 네 곡이 나가는 사이에 제가 있는 이 스튜디오의 앞 창문으로

한 7분 정도 황금빛 노을빛이 쫙 비치다가 방금 사라졌거든요. 솔리다드 나갈 때 최고로 절정. 제가 여기 앉아서 눈을 뜰수 없을 만큼 금빛이 막 쏟아졌어요. 이런 날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노을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되게 예쁘게 지금 지고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아이의 같은 반 친구 할머님께서 한땀한땀 뜨개질하신 수세미 선물해 주셨어요. 오늘 정말 고마운 하루였어요. 4982님. 주말에 몸살 감기로 고생했는데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몸보신하라고 아프지 말라고 전복을 보내주셨어요. 제 손으로 전복 사본 적 없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런 호사를 누리니까 벌써 건강해진 기분이에요. 전복 솥밥과 숙회 해서 잘 먹었어요. 경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6314님이세요. 7522님께서 남의 집 아들은요, 출장 다녀오면 화장품 같은 거 선물한다고 해요. 근데 정작 저희 아들은 본인의 건강한 모습이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7522님. 그것도 선물이 맞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는 그 선물이랑 또 하나 다른 선물도 받고 싶더라. 예를 들면, 화장품? 이런 거. 얘기하세요. 콕 집어서 얘기하세요. 오늘 정정실님이 인별그램에 주신 댓글인데, 오늘 아들이 생일 선물로 필라테스를 끊어주었어요. 생일날 아무 소리 없이 지나길래 좀 괘씸했는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받고 나니까 또 마음이 풀리네요. 간사하죠, 사람 마음이. 허리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말기 하면서 흔쾌히 투척한 아들의 선물입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질게 아들 보내주셨거든요. 화장품, 또는 필라테스 이런 거꼭 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7시 44분 향해 갑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415님과 함께 들을게요. 제인 버킨, Yesterday, Yesterday.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9: 하이엠솔루텍.
1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끝곡입니다. Al Green,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불행보다는 불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땀 흘려 일하는 것도 행복이고 토닥토닥 뭐 다투는 모습도 사랑인데 힘들다 불평하고 뭐 변했다 타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점점 행복에서 멀어지는 게 아닐까? 그랬어요. 하루 종일 쏟아냈던 불만의 말들 이제 털어내야죠. 그리고 그 불만이 털려나간 그 자리에 우리 음악을 채워봐요.

0: 행복한 동행의 가족들은 대부분 뭐 10년, 20년은 그야말로 애기죠. 30년, 40년 결혼 생활하신 분들인데 이제 10개월 돼갖고 에이 두 남녀의 불만 극복기 노래죠. 더 자두. 대화가 필요해. 요즘은 자두가 혼자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이게 2002년이에요. 대한민국 그 시대. 아, 또 오늘 축구 얘기하네. 이따 할 건데. 너무 미래해버렸네. 아무튼 2002년에 발표됐던 대화가 필요해. 혼성듀오 강두와 자두가 함께 있는데 요즘은 자두 혼자 활동을 합니다. 그 봐요. 윤영숙님 어저께 왜 그 결혼 47주년인데 남편이 몰래 아내가 항상 듣는 방송이라서 이렇게 사연 보내서 축하드렸잖아요. 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서 두 분이 초창기에 여행했던 그러니까 신혼여행지죠. 부산 해운대 여행하자고 하셨다고요. 아우 참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답글을 주셔서요. 그나저나 오늘은 어떤 불만이 있으셨는지 그 불만 털어놓으셔야죠. 무겁게 안고 있는 불만을 털어내야 내일부터 또 행복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털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뭐 저녁 반찬이 짜다 아니면 차가 왜 이렇게 늦게 와 야근이 왜 이렇게 많아 하는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 불만은 이것이다. 우리 불만 얘기 한번 해봐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로 참여하실 땐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적어보세요. 그래서 불만을 우리 털어내기로 해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쏭 실전으로 쏴
1: 쏴 쏴 쏭 쏴
0: 실전형 커리큘럼 송실력자 쏭 쏴 송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관절 연골이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누나 누나의 누나 누나 누나 누나는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왜 언니 오빠 누나 그 누나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원곡은 2003년 몰도바 출신의 댄스 그룹 오트리 오존의 노래인데 뭐 누나 누나의 사실은 그 누나 누나가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랑 노래네요. 현영 누나의 꿈 원곡을 적어주셨는데 읽기가 너무 어렵네요. 드라고스테아 딘테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영 씨가 누나의 꿈이라는 번안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많이 알려줬죠.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는 우리 을지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뭔가 불만을 털어내야 내일이 가벼워질 것 같고 그래야 가벼운 마음으로 응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축구 응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사장님 월급도 제 날짜에 안 주면서 말이죠. 응? 주말이며 공휴일 야근까지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불만입니다. 지금 좀 안 되죠. 그렇죠? 어휴 우리 박성한 프로듀서 그냥 그 긴 팔을 쫙 벌려가지고 X를 5개를 치셨네요. 안 된다고.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런가 하면 7769번으로는 우리 부부 각방살이 10년인데요. 왜냐면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잠은 편하게 자야 되니까. 근데 어제는 늦게까지 이제 마늘 까고 근데 말도 안 하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퇴근해갖고 속상해서 우리 부부 맞아? 하고 불만을 토로했네요. 아, 왜 그렇게 눈치가 없을까요? 그럼 그렇죠. 이 뭐 아무리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잘 때도 잔다 안녕 뭐 굿나잇 그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남편이 너무하셨네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보리와 에펠님은 손님들이 가끔 반말을 하세요. 아, 그럼 많이 되옵니다. 행복한 동행 가족분들 중에 이제 손님으로 가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죠? 반말하시면 많이 돼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 보이고 젊어 보여도 절대 반말은 하지 마시옵소서. 저도 이번엔 제가 이 X표 5개 드립니다. 절대 반말하지 않기 장남 드립니다. 바람과 구름.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름동사님 말처럼 그렇죠. 그래요. 내일 월드컵. 제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왜냐하면 왜 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또 방정 떤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이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이제 펼쳐질 우리 태극전사들의 경기가 지금 들으신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망스 같이 뻥뻥 예 펼쳐지기를 활짝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구름동사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너뚜라미 그대와의 노래 그리고 성인님 7352번으로 김완선 나만의 것 정해주셨고 장남들 바람과 구름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우리 연정님이 아, 중2 아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짜증이 나서 그냥 걸으러 나왔습니다.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죠? 그러게요. 중2 아드님 쉽지 않으시겠어요. 일단 좀 걸으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그 상황을 좀 벗어나면 조금 마음이 이제 서서히 가라앉잖아요. 근데 오늘따라 중2 아드님 사연들이 참 많아요. 3593번으로는 사춘기 아들의 반응이 너무 진짜 불만이고 상처가 돼요. 저는 갱년기죠. 저는 중2 사춘기죠. 뭐 카톡을 하거나 뭘 물어보면 네. 아니요. 표정도 얼마나 싸늘한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렇게 애교도 많고 엄마 껌딱지였던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휴 참. 그런가 하면 또 4035번으로는 중2 아들이 여친이 생겼어요. 어제는요. 엄마 여자는 왜 이렇게 힘들지? 자꾸 삐져요. 그래? 그럼 헤어지지. 너 힘들게 하면 왜 만나? 아이 미운 짓 하는데 밉지가 않아요. 저 완전 충격 먹었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더니 이제 곧 결혼한다 그러겠죠? 중2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들 바라긴 하지 말아야지 하셨는데 이런 정말 이 여러 상황에 중2 아드님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지 우리 현명하고 지혜로운 행복한 동행 가족 여러분의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트윈폴리오 하얀 손수건.

0: 저의 불만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아니 참아야 할까요? 새벽이면 TV를 켜고 축구를 보는 남편 때문에 잠을 설쳐서 출근해서 오전 내내 너무 힘들어요. 월드컵 기간이라 그러려니 하면서도 너무 속상해요. 어찌해야 할까요? 한 달이니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그래도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하면서 6889 휴대전화로 제가 보기엔 한 달 정도는 참고 기다려줘야 하지 않을까? 기껏해야 4년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4년에 한 번 한 달 참는 거니까 한 달 조금 더 되죠. 예, 끝까지 결승전까지. 아이고 우리님 참 멋지고 대단하시네요. 또 1987번으로 청해 주신 YB 오피슨 코리아 들으셨고요. 진우션과 거미가 피처링했어요. 보이네 8887번으로 청해 주셨고 트윈폴리오 하얀 손수건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1: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 사이버대학교 AI가 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역시

0: 되지요. 맞다.
1: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왜 중2 아드님들 둔 엄마분들의 사연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놔두래네요. 그냥 냅둬요. 심지어 정숙님은 우리 아들은요 중2 때 갑자기 벽을 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혀 폭력성이 없는 애였거든요. 근데 사춘기가 지나니 다시 예전 성격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걸로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오는 걸로 생각하죠. 신태국님 모두들 힘냅시다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정해주신 최진희 사랑의 미로 1부 끝곡으로 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체 가능한

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 드피야.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릴 때는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당신을 닮아갈래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자식의 마음이 아닐까, 자식의 모습이 아닐까. 그쵸? 우리 7531번으로 참 자식을 키우는 일, 때로는 반항적인 눈빛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내가 엄마니까 참고 끌어안아야죠. 믿고 기다리다 보니 다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그때는 왜 그랬을까 하고 부끄러워하고요. 지금은 결혼해서 지 아이들이 반항하면 엄마 어떡해 하고 걱정하는 거 있죠? 정말 웃겨요 하고 아주 재미있는 엄마의 사연이었습니다. 8138번으로도 청해 주셨던 왁스 엄마의 일기, 김현주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Good Music Station. CBS FM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춘자님 잘 들으셨어요? 윤연선 얼굴.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듣던 음악이 아니었을까.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그때 음악을 기억하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0722번으로 아 저는 아들 셋 딸 하나인데요. 그냥 애들 뭐 그러면 중학교 때고 고등학교 때고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전 잔소리할 기력도 없거든요. 그러니 자녀분이 넷인데도 잔소리할 기력이 없으니 우리 어릴 때는 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참 대단하시죠. 근데 우리님은 그런데 잔소리할 기력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저 혼자 분위기 잡다. 그냥 지 혼자 얘기하다. 그다 끝나요. 그다 어느 순간 돌아와요.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유 그렇게 마음을 넓게 갖기가 참 쉽지 않죠. 노이즈 너에게 원한 건. 이 노래도 정말 오래된 곡이에요. 이게 한 1992년인가 그러니까 30년이 훌쩍 넘은 예, 그런 곡입니다. 발표할 당시가 1992년이었으니까. 또 이정석, 조갑경이 함께한 사랑의 대화. 우리 바위나리님이 행복동에서는 참 좋아요. 눈치 안 보고 나의 리즈 시절 노래를 맘 놓고 신청해도 되잖아요. 누가 눈치 줘요? 옛날 노래 신청한다고? 아유, 그럼 놀지 마세요. 거기서는 여기 와서 노세요. 행복동에서는 언제적 노래를 신청해도 아무도 눈치 주지 않습니다. 8211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브라운 아이스 벌써 1년.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0501번으로 청해 주신 박건,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덕분에 잘 들었고요. 또 BMK 꽃피는 봄이 오면 막 라디오가 꽉 찬 기분, 스피커가 꽉 찬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또 이광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또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내곡의 음악 들었습니다. 문지기님이 아, 걱정이 많으시네요. 조직검사 결과를 맘졸이

주님을 기다리는 지인이세요. 본인이 아니고.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정모모님 힘내시고 잘 견디시라고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쾌유를 소망합니다. 라고 꼭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고양시 덕양구의 정모모님 힘내시길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7919번으로 날마다 늘어가는 내 얼굴 주름, 팔자주름 갈수록 짙어지고 내 얼굴에 불만이 뭉게뭉게 솟아오릅니다 하셨는데 받아들이셔야죠. 7919번으로 청해 주신 곡 사마고장입니다. 제이에게.

0: 클래식 백동우의 마법의 성과 한대수의 불나비 두 곡이 음악이 꼭 뭐 흑과 백, 밤과 낮, 새벽과 어둠 막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죠. 이 원래 김상국 씨가 불렀죠. 퀴즈나 칭칭난의 그 김상국 씨의 불나비를 영화 타짜에서 한대수 씨가 불렀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사레이 마르세이에서 세탁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

일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똥떨어도

0: 맛있게 국내산 놀려.
1: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0: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내일 아침 10시 대한민국을 목청껏 외치자는 약속하면서 저녁 어디쯤 가고 있을까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어.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0: 신가냥
1: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종일 어딘가에 소속돼 있으면 이제 그만 자유선언을 하고 싶어집니다. 종일 회사에 있었으니 이제는 그만 벗어나고 싶고, 종일 여러 사람을 만나며 긴장했으니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또 종일 혼자였던 분들은 오히려 어딘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고도 하네요. 누구나 그런가 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 같은 것. 그래도 이제는 따뜻한 우리 집이라는 소속으로 들어가 편안하게 쉬고 계시겠죠?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0: 6월 24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김윤아의 Going Home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오프닝 소속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루는 생각보다 어느 곳에 소속으로 돼 있거나 그러지 않은 채 지나가곤 하죠. 보통은 자신의 상황과 반대인 경우를 부러워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명암들을 내려놓고 꾸몸이라는 가장 편안한 품에 소속되어서 쉬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쏭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은 바로 산업안전 복원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 복원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상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 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 복원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확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신승훈의 아이빌리브 별빛 지은님 신청곡이었고요.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2452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오프닝에서 소속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어딘가에 소속, 하루 종일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은 자유롭게 혼자 있고 싶어지고 또 혼자 있었던 사람들 어딘가 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때가 있다고. 6472님, 꿈꿈에 소속되신 분들 어서 입장하세요 하셨네요. 속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폴라리스님, 다 필요 없고 이 시간 꿈꿈과 함께여서 행복한 밤입니다. 흐흐흐 하고 보내주셨어. 이 맹목적인 사랑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8개월 된 우리 딸이 우람하고 머리카락도 아직 없어서 그런지 아들이라는 오해를 꽤 많이 받아서 오늘 외출한 김에 원피스를 몇 개 사봤어요. 내일 촉감놀이 할 때 입혀볼 생각인데 내일은 우리 딸 공주님 같겠죠?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가끔 머리 길지 않고 수도 없는 아기들이 여자인 거 티내려고 이렇게 핀을 꽂는다거나 그 없는 머리카락 이렇게 묶어서 사과머리로 묶고 다닐 때 그때 너무 귀엽던데 예쁘게 내일 단장 잘하고 촉감놀이 잘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 감기 몸살로 며칠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루의 피로를 꿈꿈 들으며 풀어봅니다. 1405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어서 나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네요. 7605번으로 청해주신 사준의 노래입니다. 메모리즈.

시작에는 늘 박수가 따라다닌다. 100일 잔치 땐 무병장수하라는 응원을 받고 초중 고등학생일 땐 입학과 졸업식마다 박수가 쏟아졌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도 마찬가지. 첫 출근을 앞둔 이들에겐 격려가 이어지고 성년의 날이 되면 어른이 되었다고도 축하를 받았다. 그래서 시작은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누군가의 응원을 받으며 출발선에 서는 것. 얼마 전 길을 걷다 동네에서 처음 보는 식당을 발견했다. 출입문 옆엔 개업이라고 적힌 작은 글씨가 보였는데 유리창 너머로는 중년의 사장님이 홀로 테이블을 닦고 메뉴판을 붙이고 가게 안에 바삐 오가고 있었다. 문득 어른들의 시작은 누가 응원해주지? 하는 물음표가 생겼다. 그 하나의 점포를 열기 위해 가게 터를 보고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며 크고 작은 집기를 사모으느라 얼마나 동분서주하셨을까. 누군가는 평생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누군가는 실패를 딛고 다시 가게 문을 열며 낯선 도시로 이사가거나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이들도 있다. 입학식도 환영 현수막도 꽃다발도 없는 어른들의 시작. 어쩜 어른이 된다는 건 응원이 없더라도 꿋꿋하게 출발선에 서는 법을 배우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밤의 끝자락에서 그래도 오늘 밤만큼은 혼자이지 않기를. 어른들도 가끔은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

빛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어쿠스틱 콜라보였습니다. 응원가.

1604번으로 청해 주셨던 싸이의 낙원이었고요. 이어드린 두 곡 토이, 이지형의 음성으로 뜨거운 안녕, 그리고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였습니다. 차오차오. 차오.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0: 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6: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끝곡 5186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시온의 웨이백홈.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듀스의 사랑하는 이에게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나요? 인절미님, 군대 보내고 집으로 오는 3시간 동안 태어나 가장 슬프고 아픈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1년 8개월이란 시간 오지 않을 것 같더니 오고 있네요. 다음 주 말출 나오는 아들 생각에 이번 주는 조금 더디 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말출. 말년휴가 뭐 이런 건가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 버티셨네요. 요즘 들어서 아드님 자녀 군대 보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사연이 많이 보이는데 인절미님 사연 들으시고 좀 위로가 되었기를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프로.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곡이었습니다. 박효신의 바보, 이소라의 제발. 세보야님, 분위기 여신 이소라 노래 꼭 듣고 싶습니다. 며칠 계속 신청하셨는데요. 오늘 전해드렸네요. 이소라의 제발,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포지션,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였습니다. 아, 정임님도 이 노래 청해 주셨었군요. 딸아이 잔치국수와 감자전 해주고 신비복숭아를 얻었습니다. 도서관 벤치에 앉아 캔커피와 도넛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내일은 책을 빌려볼까 합니다. 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2849번으로는 어디 저는 내일 급 제주 출장이 잡힌 남편 때문에 지금 거실에서 주섬주섬 남편의 출장 짐을 싸고 있습니다. 옷은 남편이 챙기고 저는 양말과 속옷을 챙기고 있는데 혹시 피곤할까 비타민까지 잘 챙겨주었습니다. 아직 신혼인 저희에게 일주일 이별은 너무 가혹해요. 그렇군요. 신혼 몇 달 차? 몇 년 차? 이신가요? 네, 좀 이런 애틋함도 달콤함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많이 그리워하시고 또 오셨을 때 많이 표현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7107번으로는 내일 딱히 약속은 없는데 그냥 연차 썼어요. 내일 쉰다고 생각하니 알람을 안 맞추고 자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벌써 온몸이 짜릿짜릿합니다. 이 밤이 조금만 더 천천히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네, 2037번으로 정해주셨어요. 타샤니 하루하루.

0: Tự chế.
1: 선미의 보름달 그리고 7142번 한 분 더 계셨는데 0702번으로 정해주신 청하의 벌써 12시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네요. 우리와 좀 어울리는 노래이기도 하네요. 아쉬운 마음 두 곡이었습니다. 허디 오늘 초등 1학년 아이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저기 사진 속 6번 문제를 다 읽은 8살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 답을 했는지 아시나요? 지리산, 태백산, 금강산이 뭐냐고 먼저 묻길래 아, 북한산처럼 산 이름이야 라고 말을 해줬더니 갑자기 시무룩해져서는 저는 다 안 가봐서 어떤 산이 가장 높은지 모르는데 어떡해요? 이러는 거였죠. 네, 아직은 때묻지 않은 8살 아이 순수한 답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웃기던지 보기에 설명을 읽고 답을 찾는 거라고 다시 설명했으니까 아하 이러면서 또 자신 있게 풀어내는데 이런 순수함 또 저를 웃게 만드는 하루였습니다. 아, 지리산은 태백산보다 높습니다. 금강산은 태백산보다 높습니다. 지리산은 금강산.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추리해서 맞추는 거.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귀엽다. 너무 귀엽네요. 안 자랐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런 걸 보면. 자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에요. 752님. 날이 더워도 세탁소를 다녀오고 슈퍼도 다녀왔습니다. 아들딸 손수건도 예쁘게 접어서 잘 넣어놨더니 괜시리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오늘 꿈음의 음악은 왜 이리도 좋은지 매일같이 좋은 기분일 순 없지만 오늘은 완전 좋습니다. 저도 좋아지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쉬는 중인데 감기 심하게 걸려서 골골골 하고 있습니다. 12년을 출근하면서 이 시기는 시험기간이라 아파도 출근해서 힘들게 꾸역꾸역 했는데 지금은 자고 싶을 때 바로 누울 수 있어 좋습니다. 선생님이셨나 보다. 학원 강사셨을까요? 네, 아이고. 퇴직하고 쉬는 중 이제 좀 휴식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밀린 잠도 많이 주무시고 하고 싶었던 것도 하시면서 에너지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나으시고요. 이 노래는 8124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에피톤 프로젝트 한희정이에요. 이화동.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국내산 논류
1: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0: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노 리플라이의 내가 되었으면 이었고요. 꿈과 음악 사이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성인님이 정해주신 노래네요. 박정현의 생활의 발견. 이 노래 남겨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1: 뉴바움.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

0: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콤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해변순환 간장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0: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한 장면입니다. 벤자민이 만난 중년의 귀부인인 엘리자벳은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많아요. 젊은 시절 여성 최초로 영불 해협을 헤엄쳐 건너는 도전에 나서지만 아쉽게 접었었던 엘리자벳.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는 사이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고 맙니다. 엘리자벳은 말해요. 다시 젊어진다면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요. 어떤 실수냐고요? 기다리기만 했던 거요. 막연히 언젠가 할 거라는 환상을 갖고 젊은 시절을 낭비했거든요. 정말 그렇죠? 그저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과 기대하면서 도전하면서 잃어가는 사람의 시간은 분명 다르게 흘러갈 거예요. 기다림 끝에 오는 건 결국 또 다른 기다림뿐. 혹시 마음에 자꾸 맴도는 게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죠. 최강희의 영화음악도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라밤바 중에서 로스 로버스 커먼 레츠 고입니다. 네, 막연히 때가 오길 기다리는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죠. 죄송합니다. 기침 한번 할게요. 못 들으셨나요? 기침 못 들으셨죠? 아, 살에 걸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때 할걸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간 걸 애써 붙잡고 있는 거요. 여튼 제가 살에 걸려서 많은 말은 못하지만 잠시만요. 여튼 마음만 먹고 있다면 오늘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네. 말끔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와, 이 곡들도 그때 그 시절 떠오르죠.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과 앨런 실베스트리 작품이죠. 팩트 더 퓨처 동명의 테마음악, 이어서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 마치였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존 윌리엄스 콤비의 명작품이죠. 네, 로버트 저메스키와 앨런 실베스트리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와 존 윌리엄스 그들의 우정, 참 수십 년 동안 함께해온 베프자 영혼의 단짝들입니다. 특히 스필버그가

감독과 윌리엄스는 50년 넘게 30편의 영화를 함께 만들었는데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대요. 이 정도면 정말 함께 이뤄낸 작품도 멋지지만 이런 우정이 정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 요즘에 또 영사배하면서 사랑을 많이 배우지만 또 다음 주에 배울 사랑에 약간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사랑은 또 우정은 서로 존중해야만 이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어디로 탐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메시지가 많으네요.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라큐님도 노래들이 자꾸 모험으로 떠미네요. 잠깐만 더 침대에 있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곽태호님은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제가 살해에 걸려서 그랬나 봐요. 참을 수 없는 게 있다라는 나레이션. 그쵸. 10월에 나왔던 이정재님의 나레이션이죠. 대사인가요? 편지.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게 있다. 세 가지. 가난과 기침과 사랑이었을 거예요. 또 요즘에 막 그런 밈? 유행어 있잖아요. 뭐 가난하게 컸어? 막 이런 것들. 네. 근데 셋다 부끄러운 건 아니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아, 내일 잠시 멈춤 예고가 없다고 했는데, 내일은 우리 경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경기 보시랴, 라디오 들으시랴, 집중도 안 되시는데. 네, 차라리, 네, 이벤트 하고, 네, 응원하고, 선물이나 드리자. 요런 생각으로 저희가 바꿔서, 뭐, 스코어 맞추고, 응원 멘트, 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선물 드리고, 요렇게 해볼까 해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리 경기 보면서. 방송 시간이랑 많이 겹치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할 말을 많이 못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오늘은 최영은 공유 이벤트 있는 날입니다. 영음 씨 같이 들을래요? 하는 건데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최영은 공유 데이로 함께하고 있죠. 종종 듣기만 하다 사연 남겨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조금 오늘 더 용기 내셔서 자랑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공유 방법 무지 쉽습니다. 레인보우 앱 켜시면 카톡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걸 꾹 누르시면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친구와 함께 들으시겠습니까? 하는 창이 떠요. 다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우리가 평소 쓰는 카톡 친구 채팅창 나오거든요. 거기서 공유하고 싶은 친구 단톡방 정해서 나누시면 끝. 캡처하셔서 보내주시면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디로 보내시느냐? 샵 9390입니다. 샵 9390.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선물 골고루 나눠드릴게요.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문자 메시지 번호 동일합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 오시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름 분위기 물씬 나는 곡을 골라봤어요. 뮤리엘의 웨딩 중에서 아바의 I do, I do, I do, I do, I do. 그리고 그리스 중에서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의 Summer Nights.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미음님 강짱 안녕요 첫인사 드려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문희의 로망님 오늘 오프닝 너무 제 얘기예요. 늘 미루던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 엄청 뿌듯해요. 요즘은 자전거도 타는데 운전을 배워보고 싶어졌어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 작은 결심들을 이루면 그 성취감 때문에 점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결심을 미루지 않고 이뤄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베루산디님 강대 안녕하세요. 아침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았는데 으아, 그 시원한 바람 속에 러브버그가 피해 다니느라 바빴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러브버그 봤는데 이름은 예쁜데 어제 영삽에 본 얘기도 많이 나눠주셨네요. 옵초의 법칙님 어제 영삽에는 명언 제조기 오정세님 이야기 듣다 보니 유독 짧게 느껴졌어요. 찐친들의 대화여서 편안함도 느껴졌고요. 아니 어떤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최다니엘님이랑 둘이만 대화하냐고. 근데 원래 오정세님은 항상 뭔가 생각하고 계세요. 항상. 그러다가 정리된 멘트를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쳐주신단 말이에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피로와 요나님, 어제 영삽에 잘 봤어요. 두 번 반복해 와서 52분짜리로 늘렸어요. 아, 합이 52분이요? 피로와 요나님이 진짜 영삽에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지 뭐예요? 취향 저격이었나요? 모두 모두 참 감사합니다.

영씨, 우리 같이 들을래요? 매일 오전 11시 당신이 있는 모든 공간 최영음이 함께 할게요.

맞아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최영은 공유데이로 함께하고 있죠. 공유 방법 다시 알려드릴까요? 레인보우에 보시면 프로그램 명 밑에 카톡 모양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꼭 누르면 공유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공유하고 싶은 친구나 단톡방을 정해서 나눠주시면

이왕이면 그냥 공유 띵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성스러운 안부 인사도 나눠주시고 네 그렇게 간단한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죠? 우리 최영음 가족들의 인성이 드러나는 시간,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유료문자 샵9390으로 인증샷 보내주세요. 오늘 공유 이벤트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특히 초대로 오신 분이 저 누구 소개로 왔어요. 사연 보내주시면 우대합니다. 바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사랑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잖아요. 네. 지금 바로 실천해 주신 분들 6361님은 4명 그룹 채팅방에 이렇게 또 공유해 주신 사진 보내주셨고요. 5335님은 친구 지숙님에게 공유해 주셨네요. 2021님은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커피 쿠폰 바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공유해 주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돌핀 테일 중에서 제이슨 무라즈, I'm yours. 조 블랙의 사랑 중에서 이스라엘 까마카위올레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523구님, 우리 미녀 친구들에게 공유해봅니다. 톡방 이름이 미녀들 파이브세요. 귀여우시네요. 여기 공유한 거 인증샷 보내주셨고요. 4131님, 저는 잠자는 숲속의 인천공주들. 아니, 단톡방 이름들이 뭐예요? 이쯤 되면 523구님이랑 4131님은 친구들 단체 사진 인증샷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친구들 그룹 톡방 이름 뭐라고 저장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라고 궁금하시나요? 전 얼마 전에 그 제 친구들이 세월간이라는 그 카톡방이 있어요. 그 세월간이방이 있는데 그들이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영화 보고 한 두 번 정도 같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간이 합격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얼간이 합격. 이 언니도 얼간이네. 그래서 얼간이 자격이 충분하다. 그래서 내 얼간이 해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이없었어요. 합격됐어요. 저 어쨌거나. 네. 5335님. 오, 방송 탔어요. 난생 처음입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친구들도 듣고 연락 왔어요. 하셨네요. 9598님은 동생분한테 보내셨대요. 그리고 8583님. 얘들아, 같이 체험 듣자 하시면서 공유하셨네요. 네. 약속 드린 대로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께 네, 모두 모두 감사 커피 쿠폰 선물 골고루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87님 신청곡 탁과 매버릿 중에 원 리퍼블릭 I ain't worried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왕사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요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두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끝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단톡방 이름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영화사랑님 단톡방 이름을 안 들으면 혼나로 해야겠어요 라고 하셨고요. 동글동글님은 단톡방 이름이 날만 잡아래요. 날만 잡으래요. 무조건 모인다고 모이면 까르르 한답니다. 2508님 단톡방 이름은 오징어래요. 오래도록 징그럽게 어울리자 해서. 그리고 삐용삐용이님, 6267님 초대로 들어왔어요. 레인보우 처음 깔고 톡합니다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모두 모두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입니다. 토요일 밤의 열기 중에서 비지스 How Deep Is Your Love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 타왕 타 시원해 왕왕왕 타왕 타왕 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뜻이나 의도를 만족스럽게 표현한 작품 또는 가장 자신 있게 내놓는 대표작이나 역작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득의작이라 하는데요. 예술가 스스로 가장 아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의 산수화 가운데 대작으로 손꼽히는 산수도는 겸재정선이 남긴 명작이죠. 겸재정선은 자신도 이 그림 속에 들어가고 싶다 말할 정도로 스스로 자신의 득의작이라 인정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득의작은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알아주는 것보다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남의 평가보다 스스로의 만족이 중요합니다. 정성껏 갖고 온 소소한 일상, 진심을 다했던 순간, 오랜 시간 쌓아온 일,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낸 마음. 무엇이든 내 인생의 득의작이 될 수 있는데요. 남들이 최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 우리 지금부터 생각해 볼까요?

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아침에 첫 곡은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2번 D장조 헨델 작품 번호 349 가운데 알라 혼파이프 찰스 맥클라스가 지휘하는 프라하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득의작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예술

또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작품이 그 연주가 객관적으로 가장 훌륭하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다만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할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한 권의 뭐 책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자녀를 키워낸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묵묵히온 일상일 수도 있겠죠. 남들이 평가하는 최고의 작품보다 내가 돌아보며 그래 참 정성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 각자의 인생 속 득의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토스트의 가곡 이데알레 이상을 테너 존 노의 아주 미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분덜리시 님이 토스트 가곡 아침에 들으니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덜리시가 인정한 노래. 자, 청취자 참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아, 어제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막을 내렸고요. 오늘은 새로운 전곡 시작하는데요. 어떤 전곡이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닝 때 득의작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세요. 주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식을 말씀하시네요. 내 인생의 득의작은 내 우리 아들, 딸이다. 또 어떤 분은 내 자식도 득의작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이런 말씀 주셨는데 글쎄요. 자식을 득의작으로 만든다. 멋진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사실 부모의 작품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독립된 존재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그 길을 응원하고 지켜봐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자기만의 득의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5번 F장조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바이올린 그리고 피에르 바르비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5번 F장조 오프스 24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바이올린과 피에르 바르비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예술가가 만들어낸 창작물 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 자신이 더 좋아하는 작품을 득이작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문득 그 반대의 혹시 단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술가 본인은 스스로 별로 흡족하지 않았던 작품인데 오히려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은 뭐라고 할까 찾아봤더니 딱히 그런 말은 없네요.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작품들이 꽤 있어요. 예술가 스스로는 부끄러워했지만 세상은 열광했던 그런 작품들. 뭐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본인은 실패작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가장 사랑받는 그림이 되었고요. 또 그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도 너무 대중적이라면 스스로는 불편해했지만 또 오늘날에는 클림트의 대표작으로 꼽히잖아요. 음악도 그래요. 드볼작의 신세계 교향곡. 그 폭발적 인기에 오히려 드볼작은 내 진짜 체코적 작품들이 더 중요한데 라면서 불편함을 드러냈었고요. 베토벤 역시 또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매우 허술하고 부끄러운 작품이라고 고백했는데 지금은 가장 드라마틱한 걸작으로 연주되고 있잖아요. 결국 또 예술은 이렇게 창작자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만나는 것, 그것이 예술의 묘미 아닐까 싶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겪었을, 그리고 또 앞으로 겪을 일. 너무도 평범했던 날들이 저 멀리 있고 나는 그로부터 아득히 몇 광년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 때. 방송을 하다 보니 나는 조각나 여기저기에서 비춰진다. 대체로 최선의 모습들이다. 그로 인해 얻는 좋은 평판들이 좋으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실제 모습보다 지나치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두려웠다. 가끔 크게 비판받는 일이 생긴다. 두렵고 겁나면서도 왠지 이제야 거품이 빠지고 밸런스가 맞춰진다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의 날선 댓글에서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후련하기까지 하다. 이것이 일종의 자해인지 스스로를 향한 객관성인지는 잘 모르겠다. 분명한 건 이 마음이 길어지게 둬선 안 된다는 거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채 해봐야 마음은 쑥대 받친 걸 부인해선 안 된다. 밝았던 마음이 어두워지는 건 스위치 꺼지듯 순간인데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기까지는 어째 길기도 하다. 이럴 때 나는 운동에 매달린다. 버거운 무게를 들고 버티면 잡생각이 사라진다. 의사들의 공통된 조언이 생각이 많아 괴로울 땐 무조건 운동이라는 걸 봐도 이건 확실히 건강한 탈출구다. 생각이 너무 많을 때 그 생각을 이어가는 건 절대 답을 찾아주지 않는다. 생각은 절대 생각을 구원할 수 없다. 생각을 지우는 건 행동이다.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로운 선택을 하고 사고의 전환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힘들 땐 뭐니뭐니 해도 육체가 정신을 앞선다. 무조건 몸을 쓰고 당장 그 고민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무기력하게 자기 혐오에 빠지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 생각이 몸을 지배해 꼼짝없이 앉히고 눕혀놓는다. 그럴 땐 운동할 힘조차 없다는 생각에 지지 말고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몇 걸음만이라도 걸어보자. 딱 몇 걸음 앞에 당신이 돌아가고픈 일상이 있다.

제 인생 영화입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 가운데 La Vita è Bella, 인생은 아름다워, 니콜라 피오바니의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유명한 작사가죠. 김이나 씨의 책 일상주의자의 감각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참 글이 좋았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날선 비판이나 악플을 피해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무관하지 않는 이야기라 더 와닿는 글이었습니다. 저자는 비판을 받을 때 거품이 빠지고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했지만 동시에 마음은 쑥대밭이라고도 했죠. 그 솔직함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글을 쓰지 않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본다면은 쓰지 않을 말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이미 마음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저자의 말처럼 생각을 지우는 건 또 다른 생각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것. 아, 저는 여기에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으로 뭔가 마음이 혼탁해지고 이럴 때 다른 생각을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럴 때 다른 생각으로 생각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몸을 움직여야겠구나 라는 또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새삼 얻었습니다. 참 좋은 글이었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소프라노 나탈리 시오케스의 노래, 그리고 에릭 라가스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소프라노 나탈리 쇼케트의 노래 그리고 에릭 라가세가 지어낸 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아리아의 초상에서 함께 쭉 훑었던 오페라는 다시 이 아리아를 들으면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렇게 복습을 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오페라 토스카 했었던 생각이 나네요. 오늘 2부에 있는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어떤 오페라 만나게 될지도 궁금함을 가지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안 드리고 좀 애간장을 태워드렸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 감상 어제로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색깔의 음악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빈의 노래 비나 리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빈은 참 특별한 도시예요. 음악을 배우기 위해 떠났던 젊은 시절의 시간들이 담겨있는 곳이고 음악가로서 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던 곳이죠. 그래서인지 지금도 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도시의 공기와 냄새, 카페 풍경, 또 트램 소리가 떠오릅니다. 겨울 아침 38번 트램을 타고 학교에 가던 기억. 수업이 끝난 후에 카페 센트랄이나 카페 하벨카에 앉아 몇 시간이고 음악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제게는 정말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도시인데요. 많은 분들이 빈 하면은 뭐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같은 위대한 작곡가들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 화려한 음악사의 이면에는 평범한 빈 시민들의 삶과 정서를 담은 또 하나의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함께 듣게 될 비날리트.

빈의 가곡입니다. 비날리트는 그 독일 예술가곡처럼 뭐 정교하게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이라기보다 빈 사람들의 일상과 사랑, 우정, 추억, 뭐 와인, 그리고 삶의 애환을 친근한 언어와 선율로 노래한 그런 음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거대한 콘서트홀보다는 동네 와인집이나 카페, 골목길 풍경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빈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 비날리트를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그 도시의 저녁 공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음반의 주인공은 독일이 낳은 전설적인 테너 프리츠 분덜리입니다. 아까 전에 분덜리님께서 전곡 감상 어떤가 할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덜리를 만나게 되십니다. 분덜리는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20세기 최고의 리릭 테너로 꼽는 가수인데요. 맑고 자연스러운 음색, 과장되지 않는 품격, 그리고 마치 이야기를 건네듯이 편안하게 노래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 덕분에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테너 가운데 한 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36살이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짧은 생애 동안 남긴 수많은 녹음들은 반세기가 넘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프리츠 분덜리히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화려한 제국의 수도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도시, 빈의 골목과 카페,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곡은요, 비날리트를 대표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빈 두 슈타트 마이너 서임에, 우리말로는 빈 나의 꿈의 도시 정도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첫 구절인 빈 누어두 알라인, 빈이여 오직 너만이라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제목만 들어도 이 노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도시 빈을 향한 사랑 노래죠. 빈이여 오직 너만이 변치 않는 내 꿈의 도시, 너만이 나의 그리움이라. 이 노래는 빈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도시의 찬가처럼 사랑받아 왔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기도 하고 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기도 하는 노래죠. 어쩌면 저에게도 그런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빈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이 곡이 흐르면 그 시절의 거리와 공기, 젊은 날의 추억들이 함께 떠오르곤 하거든요. 자, 프리츠 분덜리히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비날리트의 세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빈, 누어두 알라인.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오늘부터 시작한 위나 리더, 빈의 노래.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위나 리더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곡, 루돌프 디킨스키의 빈 두슈타트마이너 타임의 빈 빈 워드알라인, 빈 나의 꿈의 도시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 노래와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빈 폭스 오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빈에 대한 뭐 특별한 뭐 기억이나 향수가 없이 들어도 그냥 충분히 아름답지 않나요? 유솜님이 빈의 여유로움과 아름다움, 그곳의 풍경을 그리면서 빈의 음악 감상하며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또 5847번님은 정원님 이 시간 편안히 추억 속에 젖어보세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정말 앞으로 이 20곡이에요. 이 앨범 트랙에서 20일 동안 함께하게 될 비엔나 여행이 저는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비스타탑님도 듣고 있으니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팬님은 아, 1966년 9월 15일 밤 계단에서 헛디딘 발에 허망하게 9월 17일 멀리 가신 우리 프리츠 분달리히님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다면 그날로 돌아가 그 운동화 끈을 단디 묶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이 팬님은 어떤 머리를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많은 예, 지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66년 9월 15일이었군요. 맞아요.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안타깝죠. 얼마나 더 많은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남겨주신 앨범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게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일 동안 비엔나 여행 즐겁게 함께 하시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쇼팽의 왈츠 디플랫 장조, 강아지 왈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은 64-1, 미누텐 왈츠 듣겠습니다. 몰토 비바체, 마리아 주앙 피레스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쇼팽의 왈츠 디 플랫 장조 강아지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마리아 조앵 프레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으로는요, 이 곡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신나는 사냥은 나의 즐거움이라 일명 사냥 칸타타라고도 하죠. 바흐 작품 번호 208 가운데 아홉 번째 곡, 디 샤프큐넨 시히어 바이든,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칼 뮌싱어가 주연하는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이 곡 듣고 또 광고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정근 작시 이수인 작곡 구름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이미경의 노래와 김민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강남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 7월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이윤정, 테너 김세일, 강남 합창단, 또 이탐구가 주연한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앤더슨의 썰매 타기,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곡 첫사랑, 마중 등을 들려주죠.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맥모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의 해설, 김광현 지휘의 오케스트라 M, 바이올리니스트 최송하의 협연으로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하죠.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이자의 국제음악 콩쿠르 파이널 무대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해외 유수의 국제음악 콩쿠르 파이널이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뜻깊은 무대죠. 3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뛰어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참여하는데요. 7월 10일 금요일, 11일 토요일 이천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결선 무대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드반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가운데 솔베이그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미켈라 페트레 리코더 연주로 함께했고요. 오코 카무가 지휘하는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도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베르디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첫 번째 걸작, 오페라 나부꼬를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국을 잃은 민족의 슬픔, 권력에 눈먼 인간의 오만, 그리고 회개와 용서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작품이죠. 무엇보다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합창곡 가운데 하나인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즉 바 펜시에로가 나오는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먼저 주요 등장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나부코는 바빌론의 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 여성의 이름인가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강력한 정복자이지만 교만함 때문에 몰락과 회개의

길을 걷게 되는 인물입니다. 또 아비가일은 나부코의 맏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노예의 딸입니다. 사랑과 권력을 갈망하며 작품의 가장 큰 갈등을 만들어내는 인물이죠. 페네나는 나부코의 둘째 딸입니다. 자비롭고 헌신적인 성품을 지녔으며 히브리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카리아는 히브리 민족의 대제사장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외치는 정신적 지도자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예루살렘 왕가의 후손으로 페네나와 아비가일 두 여성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인물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586년경 예루살렘은 거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빌론의 왕 나부코가 군대를 이끌고 성벽 밖까지 진군해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모인 히브리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자카리아가 백성들 앞에 나섭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라고 외칩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자카리아의 장엄한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스페라테 오필리, 희망을 가져라 나의 백성들이여. 아, 중후한 목소리였죠. 베이스 카를로 카바의 노래, 그리고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빈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카리아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히브리인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됩니다. 한편 바빌론 왕궁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부코의 두 딸 아비가일과 페네나가 모두 히브리 왕가의 청년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매가 한 남자를 사랑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비가일은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사실은 나부코의 친딸이 아니라 노예의 딸이라는 사실. 자, 자매가 한 남자를 사랑한 사실에 더해서 출생의 비밀, 온갖 막장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죠. 게다가 나부코가 왕위를 페네나에게 물려주려 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분노와 상처, 질투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도 남아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입니다. 아비가일은 행복했던 그 시절 과거를 떠올리며 노래하죠.

아비가일의 아리아였습니다.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노래했죠. Anch'io dischiuso un giorno. 나도 한때 꽃을 피운 적이 있었지. 소프라노 게나 디미트로바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아 그리고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한편 아비가일의 여동생인 페네나는 자카리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히브리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반면 나부코는 점점 더 오만해집니다. 마침내 자신이 왕을 넘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미쳐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집니다. 왕관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나부코는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아비가일은 망설임 없이 왕관을 집어들어 자신의 머리에 씁니다. 정신이 이상해진 나부코를 대신해 아비가일은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인들을 모두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단에는 히브리 신앙으로 개종한 페네나 자신의 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생이자 또 연적이죠. 절망에 빠진 히브리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잃어버린 조국을 그리워하며 노래합니다.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합창곡 가운데 하나인 바 펜시에로가 바로 여기서 흐르는 합창곡이죠.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노래를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였고요. 오늘날까지도 이탈리아의 비공식 국가처럼 그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합창곡이죠.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도 아주 자주 들려드리는 음악입니다. 마펜시에로 술랄리 도라테.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권력을 빼앗긴 나부코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정복자의 오만도, 왕의 권력도 무너져 내린 뒤에야 깨닫게 된 것이죠. 나부코는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맹세합니다.

나부코의 아리아였습니다. 디오디 주다, 유다의 하나님이시여. 바리톤 피에로 카푸칠리의 노래였습니다. 분덜리히님이 역시 피에로 카푸칠리 이분 하면 리골레토 역으로도 유명한 분이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장육부 동일님은 꼭 얻어맞고 나서야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얻어 터지기 전에 잘해야 합니다. 그래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후에야 후회하고 회개한 그런 나부코의 모습이었죠. 중간에 짜잔 하고 크게 나온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끝난 직후에 충신 압달로가 병사들을 이끌고 짠 하고 나타나 이 나부코를 구출하죠. 이 회개 기도를 아마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나부코는 그 길로 곧장 형장으로 달려갑니다. 그 형장에는 바로 자신의 딸 페네나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며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참 드라마틱하죠. 음악도 이 페네나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오 디스키우조 일 피르마멘토 하늘 문이 열리고라는 아리아였습니다. 아, 메조소프라노 루치아 발렌티나 테라니의 노래였습니다. 이 페네나의 기도 끝에 갑자기 빠방 하고 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는 바로 그때 나타난 나부코였죠. 현장에 도착한 나부코는 처형을 중지시키고 히브리인들을 석방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우상을 당장 파괴하라고 명령하죠. 한편 권력을 잃은 아비가일은 독약을 마신 채 나타납니다. 그녀는 나부코와 페네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히브리인의 신에게 자비를 청하며 숨을 거둡니다. 자카리아는 회개한 나부코를 축복하고 해방된 히브리인들은 새로운 희망을 노래합니다.

화려한 피날레 아토르나 이스라엘로 아토르나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바리톤 피에로 카푸칠리의 노래로 그리고 또 주세페 시노폴리가 주연한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나부코 등장한 인물들의 캐릭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나부코는 교만한 정복자였지만 몰락과 회개를 통해 진정한 왕으로 성장하는 인물이었고요. 아비가일은 사랑받고 싶었지만 상처와 질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비극적 인물이었죠. 나부코의 큰딸 하지만 출생의 비밀이 있는 그리고 페네나는 나부코의 둘째 딸 권력보다 신앙과 사랑을 선택한 순수하고 헌신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다소 복잡해서 이렇게 엮다 보니까 빠졌는데 이 두 여인이 사랑한 히브리 왕가의 후손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또 있었죠. 원래는 테너인데요. 오늘은 아리아에선 빠졌어요. 전쟁과 증오 속에서도 사랑과 화해를 선택하는 인물로 아비가일과 페네나 사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카리아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히브리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죠. 베이스. 아주 묵직한 목소리. 이 나부코는 단순히 전쟁과 권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만한 왕이 무릎을 꿇고 또 복수심에 불타던 여인이 용서를 구하면서 또 절망에 빠진 민족이 다시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합창곡 가운데 하나인 Va Pensiero가 있죠. 조국을 잃은 사람들의 노래였지만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이 작품은 젊은 베르디의 운명까지 바꿔놓았다는 점이에요. 아까 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당시 베르디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아내와 두 아이를 잃은 아주 깊은 절망 속에서 작곡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 나부코의 대성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요. 결국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멋진 오페라 그리고 그 안에 인물들을 따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헨델의 대관식 미사 가운데 사제자독 준비했습니다. 사이먼 프레스턴의 오르간 그리고 트레버 피넉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와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이진희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76년 전 오늘 우리 국토는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음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소서. 이름 없이 쓰러진 이들을 찾아 다시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6월 2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첫 곡으로 어둠 밤 마음에 잠겨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순교자의 흘린 피가 318장 찬송을 아이노스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 안에도 그 사랑과 그 믿음이 함께 자라나길 빕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권숙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십자가 지고 이명성의 음성으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워킹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김성수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홍재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이어서 여수시립 합창단의 곧 웃소서 임마누엘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주마마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육체의 아픔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요배의 고백을 청해 주셨어요. 맞아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정말 몸과 마음을 다 피폐하게 만들죠. 공주마마님, 힘들지 않으시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요배 고백 이원진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8389번께서 청하신 곡도 보내드립니다. 밤새 야간 근무 하시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워킹맘이자 열일하는 사람입니다. 다운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우울증과 번아웃, 불안, 강박장애로 병원에서 상담받고 진료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8389번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을 내셔서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스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하죠.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의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수전도단과 최덕신의 찬양 고요한 아침의 나라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하죠.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민호기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이어서 모노웨이브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5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86편 5절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 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오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사울은 악한 왕, 다윗은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금방 내립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좋은 사람이며 훌륭한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낙관적으로만 보는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냉철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침착하게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인 모습. 선지자가 그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 전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다윗의 모습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정욕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 그저 맹목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왕으로만 칭송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사무엘 하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다윗에 대해서는 고작 10장만 할애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다윗에 대해서는 14장에 걸쳐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사울은 악한 왕, 다윗은 덜 악한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는 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연약하고 완악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이었기에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사랑, 곧 완전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0: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곽신영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늘 기도 진아예요 님. 요즘 새벽 내매기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302호 병실에 주님 임재하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게 하소서 보내주셨고요. 임재 신청해 주셨어요.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진영님께서 신청해 주신 백지영의 여호와를 보라 보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둔 사람은 대부분 아들을 군대에 보낸다. 그럼에도 내가 국군 포로를 취재한다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오래된 주제,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주제를 취재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국군 포로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내 아들이 경험할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었다.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땅에 깊이 새겨진 아픔은 여전히 우리를 눈물 짓게 합니다. 헌신했던 이름들을 기억하고 귀를 기울이며 손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한소리 중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내게로 와서 쉬어라 임현모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한명성의 음성으로 내 맘이 낙심되며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기억하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6: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선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6월 25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릴게요. 위러브의 찬양 아름다운 나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4: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5: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6: 별이 다섯 개.
4: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소금이 워낙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금을 하얀 황금이라고도 불렀대요. 당시 군인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소금을 얻기 위해 한 달을 싸우고 한 달을 살았다는 거죠.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몸 안에 소금기를 내주고 받는 게 우리의 월급이라고요. 땀을 흘리고 옷깃을 적셔가며 자기 몫의 하루를 지키며 사는 우리에게 다시 아침이라는 축복이 밝았어요. 오늘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길 바라면서 목요일 아침 문을 열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좀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 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Good Music Station. CBS FM

My Jesus, I love thee. 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나다운 계절님 신청하신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이슬도 흘렀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요즘 날씨가 이렇게 가을 같다. 특히 아침이 가을 아침 같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공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참 좋습니다. 뒷자리 7290 쓰시는 분은 아침바람 부는 시원한 아침이지만 땀 흘리고 계시는데요. 답례품 제작업체를 하시나 봐요. 오늘 아침 나가는 답례품 디저트가 있는데 새벽부터 엄마가 같이 나오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엄마에게 감사 인사 이렇게 살포시 전하고 싶어요. 정여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두 분 모녀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는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후에 답례품 하면 거의 무조건 떡이었잖아요. 이제 떡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답례품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뭐 이제 쿠키를 젊은 세대들은 많이 하고 예전에는 참 수건도 많이 했구나. 그쵸? 또 제가 받아본 특이한 답례품 중에는 이제 소금도 있었어요. 오늘 방송을 열면서 소금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 국수 소면을 받아본 적도 있고 여러분 받아본 기억에 남는 특이한 답례품도 있으신가요? 예, 7290님 어머님과 함께 드시라고 커피 두 잔 쿠폰 보내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CBS 레인보우 앱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하늘이 맑아요. 바람도 시원하고요. 운동 나왔는데 상쾌합니다. 몽키윤님, 서연님, 새벽기도 마치고 산책하며 듣고 있습니다. 루치아노님은 교수님이신가요? 강의가 끝나고 방학 기간 잠시 학교에 들렀는데 교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아마도 CBS 방송 덕분이 아닐까. 주님에게 사랑받는 이 아침 교정의 공기가 참으로 상쾌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의 곡들이 흐르니까 눈앞에 모든 게 은혜롭고 가슴 벅차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축구 경기, 우리나라 축구 경기도 있는 날인데 이 곡이 응원가처럼 활기차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메들리, 내쉬빌 스트링 머신의 찬송 메들리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받아보신 기억에 남는 답례품에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여쭈었더니 와, 별을 따는 소녀님은 예전에 지방 특산품이었는데 밤 호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박인 거죠. 근데 밥맛이 나는 호박인 거죠. 특이하고 좋네요. 카라님, 스틱골을 받아보셨다고. 좁은길님은 어떤 일을 치르고서 유리 접시를 답례품으로 드렸었대요. 아롱별님, 요런 것도 좋네요. 소금 참깨 받으셨다고. 우산도 받으셨을 때 좋으셨대요. 꽃마리님, 요즘 결혼식 답례품으로는 호두 전과를 많이 하던데요. 송아그네스님, 이건 답례품 중에 최고가 아닐까. 쌀을 받으셨대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 받았을 때 기분 많이 좋죠. 예,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 나서 묵상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의 레시피란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완벽주의자 셰프 케이트가 등장하는데요. 자신만의 레시피로 주방을 꾸려가던 케이트는 언니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조카 조이와 함께 살게 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식욕을 잃은 조카 조이는 케이트가 정성껏 만든 요리에 입을 대지 않죠. 어느 날 부주방장이 대충 만든 파스타를 들고 조이의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조이가 파스타를 먹기 시작했어요. 케이트는 깨닫습니다. 완벽한 요리가 아니라 조용히 곁에 앉아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슬픔 앞에서 우리는 위로의 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논리적인 설명 대신 함께 우셨습니다. 완벽한 답을 주시기보다 슬퍼하는 이들 곁에 가만히 머무신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우리 곁에도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슬픔을 홀로 견디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듯한 위로의 언어보다 그저 곁에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레시피가 아닐까요? 아멘.

안정과 평강의 축복을 받은 오늘 뿌리를 내리며 더 단단해지고 힘차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총 세실님 주신 노래 As the Deer, 목마른 사슴. 6월 25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가을 햇살 그리고 나님. 매일 출근길 운전 중에 들었는데 몇 달 전 퇴직해서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름이 내님, 새로운 직장으로 온 지 일주일 됐네요. 지금은 주말 부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송은 꼭 듣고 있습니다. 여름이 내님의 이 짧은 사연 가운데 그래도라는 한 단어가 저는 제일 눈에 띕니다. 그래도 이 단어에 들어있는 뜻은 새 직장으로 옮기고 여러 재반 환경이 변했는데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변함없이 듣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름이 내님 그리고 가을 햇살 그리고 나님께 시원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빙수 쿠폰 보내겠습니다. 지난주 친정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면서 광주 창억 호박 인절미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예, 뒷자리 844.

9번으로 참여하셨는데 우리 오늘 방송 초반부터 이야기 나눴던 어떤 행사 이제 답례품에 대한 사연을 주신 건데요. 큰일 치르셨군요. 위로의 마음 담아 Nea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듣겠습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0: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최낙기 님께서 오늘도 안전하게 출근 자전거 잘하면서 상큼한 아침 내음 맞습니다. 오늘 축구 꼭 이겨서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셨는데 맞아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물론 이기면 더 좋지만 꼭 승패를 떠나서 우리나라 경기가 오늘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지금 설레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25일이 월급날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연금 들어오는 날이라고 하고요. 축구 경기까지 있어요. 아, 힘낼 이유가 오늘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1부 끝자락입니다. 우리말 가사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깜짝 놀라고 감동인데요. 또 넘어져도 돼, 또다시 일어나. 안드레아 보첼리 이제의 월드컵 주제가 DNA 남기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수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1: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2: 환청물
1: 고려기프트
2: 답례품
1: 고려기프트
2: 기념품
1: 환청물을 고려하라
0: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축구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역시 역전골이죠. 만약에 지고 있더라도 단 한 번의 기회로 경기를 뒤집는 순간, 경기장은 환호로 가득 차고 선수들은 더욱 힘을 냅니다. 그래서 축구에서는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은 남아공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는 날. 우리 대표팀에게는 32강 진출을 향한 마지막 도전인데요. 방심할 순 없지만 선수들도 응원하는 팬들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짜릿한 기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오늘 하루에 대한 느낌도 너무 일찍 결과를 정해놓지는 말아요. 승리는 끝까지 뛰는 사람한테만 찾아오니까요. 같이 믿어보자고요.

0: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BTS 정국의 Dreamers 들으셨어요. 혹시 이번 주에 뭔가 좀 안 풀리거나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다면 그래도 다시 힘을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 후반으로 가고 있는 목요일 요 시점에 또 역전골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월드컵 남아공과의 예선 경기 있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다들 기대와 또 응원의 마음 품고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팀은 물론 역전골도 너무 좋지만 그냥 오늘 처음부터 쭉 이겨서 끝까지 쭉 이겼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화이팅!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카티 프로 시!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난

0: 존 메이어의 뉴 라이트 아원님 신청곡, 0707님 신청하신 마빈 게이, 찰리 푸스와 메건 트레이너가 함께한 곡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웃음꽃님, 일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응원하려고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지금 이동 중입니다. 와, 오늘 하루 진짜 일찍 일어나셨겠네요. 캔디님, 축구 경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달이 많을 듯 싶어요. 지난 경기 때 고생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돈가스 준비를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근데 막상 막 배달하시느라고 경기는 또 집중해서 못 보시기는 하겠다. 그죠? 송기창님은 이영표님이 2대0으로 우리가 이긴대요. 그래요? 이영표 씨가 이긴다고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대한민국 화이팅! 7시 16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9390, 우물정 9390으로 보내주시거나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0224님께서 이수경 리포터 날씨 요정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아, 예. 0306님은 저녁 스케치 날씨 없어져서 아쉬웠는데 그대 아침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다고 인사해 주셨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수경 리포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혹시 불리고 싶은 애칭이 있으신가요?
1: 지금 당장 뭐 특별한 애칭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고민을 좀 해야겠는데요.
0: 네.
1: 바람이 있다면 무엇보다 오늘 날씨가 정말 예보대로 맞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0: 아, 그 바람을 담아서 저랑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1: 네, 오늘 월드컵 거리 응원을 계획하셨다면 오전 중에는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가끔씩 구름만 끼겠는데요. 대부분 지방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최대 80mm까지 강하게 내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낮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천둥과 번개, 우박과 강한 바람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점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은 있지만 낮 동안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한낮 기온이 대부분 28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인천, 수원과 전주 27도, 대구와 부산 25도가 예상되는데요.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는 나타나지 않겠고요. 예년 이맘때의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과 광주 21.5도, 부산 21도, 대구 20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2630님 오늘 딱 맞는 노래죠. 네, 너무 잘 어울렸어요.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5395님 신청하신 비위치드의 미키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9936님 우리 애플키즈 어린이집 꼬마 친구들도 대한민국을 힘차게 응원해 보려고 합니다. 아가들도 대한민국 외치면서 응원할 거예요. 너무 귀엽겠죠. 아가들 응원받아서 태극전사 이기자. 오늘 대한민국이 아침부터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광화문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마음을 담아서 응원 도구까지 챙겨왔거든요. 붉은 띠, 붉은 띠를 들고 대한민국 32강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에 혼자서 막 응원을 했어요. 그 응원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두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주소는 CBS FM YOU 오셔서 저의 응원 사진도 한 번씩 봐주시고 함께 계속해서 응원 열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시고요. 6646님께서 2002년의 열기를 또 한 번 느끼고 싶네요. 이렇게 앤마리의 2002 신청하셨어요.

오늘 같은 날에는 왠지 빨간색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죠. 붉게 타오르는 응원 열기만큼이나 마음도 뜨겁게 달아오르는데요. 여기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슈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패스할 테니까 여러분이 받아서 이어가 주세요. 주디와 음악 코디. 홍명보 감독이 말했습니다. 무승부? 무승부는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다. 월드컵 32강 진출을 위해 배수진을 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오늘 아침은 응원과 함께 소리 높여 불러보아요. 마침 준영아빠님, 0702님도 저랑 같은 마음으로 이 곡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이 곡 뒤에 어떤 응원가 이어서 들을지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제가 오늘 고른 주디의 코디송은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였고요. 쉬즈사랑님이 오늘 이깁니다! 오필승 코리아 신청해 주셨어요. 2792님도 아, 이 노래 나오면 당연히 윤뱅 가야죠. 오필승 코리아. 1112님 역시 응원가는 오필승 코리아가 최고라고.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윤도현 밴드의 오필승 코리아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에 이어서 전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백꽃님이 오늘 화이팅한 곡 많이 나오네요. 우리 대표팀에게도 잘 전달돼서 오늘 승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411님 주디 오늘 남아공전 저는 조심스럽게 2-1 승 잠쳐봅니다. 체코전 때도 맞췄거든요. 아, 그래요? 맞추셨어요? 그럼 오늘도 맞기를 바라면서 주디와 코디송 함께 하셨습니다. 도윤님 신청곡 갈게요. 제이슨 무라즈 Living in the Moment.

콜비 컬레이의 버블리 들으셨고요. 7시 49분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관자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7: 노무법인 폐
6: 1544-7575.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풍금사님이 보내주셨어요.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2009년 6월 25일 마이클 잭슨 사망, 그리고 오늘 2026년 6월 25일 대한민국과 남아공 월드컵 축구 경기 있는 날. 6.25 전쟁을 기억하며 마이클 잭슨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0: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우리 축구 대표팀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3차전을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비길 생각 없이 무조건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매도 압력이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주식 예탁증서 발행을 통해 다음 달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어제 서울국제도서전이 개막한 가운데 개장 전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서고 캐리어를 끌고 오는 관람객도 있는 등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40도를 웃도는 폭염에 정전, 열차 운행 취소, 휴교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강이나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최소 40명이 사망했고 정치권에서는 에어컨 가동을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도쿄도청이 폭염에 대비해 올여름 직원들의 반바지 근무를 허용하면서 온라인에서는 합리적 조치라는 시각과 중년 남성의 반바지 차림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의 낮 기온이 27도에서 28도를 보이겠고 동해안은 약 21도로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0: 민사랑님이 와 라이브 버전 짱이네요. 그죠? 오늘 응원데이라서 특별히 라이브로 전해드렸는데요.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네요. 아메초코님, 프리지아 향기님, 셀린님 신청하신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뉴스곡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꿈꾸는 남자님이 퀴즈곡 오늘의 정답 32강 아닙니다. 32강은 오늘 축구의 정답이죠. 퀴즈곡은 아닙니다. 퀴즈콕 갑니다. 혹시 뉴스콕에서 놓쳤다면 퀴즈콕에서 다시 한번 챙겨드릴게요.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일본 도쿄도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근무 중 이것의 착용을 허용하면서 일본 직장 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남성복 업계도 비즈니스용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새로운 여름 패션으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만 고객 응대와 직장 예절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 때문에 아직은 확산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퀴즈콕 도쿄도가 허용하고 일본 남성복 업계가 새로운 여름 비즈니스 패션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 의류는 뭘까요? 1번 반바지, 2번 쫄바지, 반바지냐 쫄바지냐. 자, 오늘 여러분의 출근룩 어떤 건지도 보내주시고요. 직장에서 반바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되고요. 정답자 가운데 5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광고 뒤에 이어지는 노래는 힌트 노래예요. 잘 들어주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집 중.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8시 23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반 헤일런의 점프 여기서 반이 있었고요. 바카라의 Yes Sir I Can Boogie, 바카라의 바,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지미 클리프의 지. 세 곡 이으면 반바지, 오늘의 정답이 되는 노래 힌트였고요. 반바지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5487님, 정답은 반바지요. 쫄바지 입고 출근하는 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아주 민망할 텐데 업무 효율은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도 일어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9345님, 요즘 많이 덥잖아요. 남자들 반바지 입은 모습 나쁘지 않던데요. 찬성 하셨습니다. 0800님, 저 체육교사라 매일 반바지 트레이닝복 입고 출근합니다. 9292님, 서울시민의 교통을 책임지는 공기업 재직 중입니다. 오늘도 전 반바지 입고 출근합니다. 교통공사일까요? 그죠. 그 쿨비즈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기업에 따라 자율 운영하고 있는데요. 9292님은 반바지가 허용되는 직장 다니고 계시네요. 6730님, 주디, 오늘 저의 출근룩은 원피스입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하고 너무 예뻐요. 와. 원피스가 사실 최고거든요. 더운 여름에 시원하기로는 원피스만한 것이 없고 또 멋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6730님.

오늘 진짜 예쁘시겠다. 이렇게 다섯 분 뽑았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깜찍이 정인님이 이 노래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며 깔끔하고 시원해. DOC와 춤을 DJ DOC 노래 청해 주셨고요. 캔디님, 구사오이님, 김선아님도 이 노래 듣자고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1, 2, 3.

음색이 너무 좋은 노래들 덕분에 위로받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샤이닝스타님. 8887님 신청하신 로넌 키팅의 When You Say Nothing At All 그리고 0672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벤 폴즈 5의 Still Fighting It 들으셨고요. 그 전에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콩깍지님, 비번인 날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커피 한잔 내려 소파에서 편하게 듣습니다. 때마침 축구 경기 있는 날에 비번이라니 소소한 행복입니다. 소소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7768님, 오늘 미리 예약한 내시경 정말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건데요. 하필 11시네요. 축구는 결과만 들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백마탄 환자님, 저는 축구 안 봅니다. 제가 보면 지거든요. 이런 분들도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콩깍지님, 소소한 행복 아니고 대대한 행복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축구를 못 보시는 분들도 아니면 지금부터 계속 아침 일찍부터 축구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우리 마음만은 모두 하나겠죠.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며 다이다이 샤키라와 버나보이의 노래 준비했고요.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제 DNA 오늘 구름님 외에 많은 분들 청해 주셔서 같이 들을게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0: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목요일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1264-7138님과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칠게요.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